하면서 시작하려고 했는데요. 다시 날씨 이야기 하게 됐네요. 여러분은 여름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일까요? 물론 더위, 뜨거운 햇살 이런 것이 압도적이긴 하겠죠. 요즘 같은 장마도 물론 더 여름을 구성하는 것일 테고요. 또 녹음 우거진 숲이나 계곡물, 해수욕장, 연꽃, 매미, 풀벌레 소리, 수박, 참외, 또 여름밤의 시원한 바람과 공기, 참 많은 게 생각이 나네요. 우리 PD는 휴가가 생각난다고 아까 물어봤더니 또 뭐가 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여름을 이루는 것이 참 많구나 싶은데요. 여러분의 여름을 구성하는 것, 제가 말씀드린 것 말고 또 뭐가 있을지 궁금해지기도 하는데요. 어제 새벽에 폭우가 와서 아무래도 비와 관련된 이야기가 저를 사로잡긴 했습니다만 이 여름 이제 한 달 남짓 지나면 또 뒷모습을 보이게 되겠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이 여름 잘 지내보시기 바랍니다. 송지원의 국악산책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순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시간의 향기를 간직한 우리 음악의 고전, 우리 전통 음악을 감상하는 시간인데요. 매일 아침 9시에 본방송, 밤 12시에 재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FM라디오나 덩덕쿵 앱으로 청취 가능하고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놓쳤던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산책길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

여밀락 들으시고 문자 주셨는데요. 여밀락이 이렇듯 밝은 서정을 띈 곡이었나요? 연일 비가 내려 무거운 느낌이었는데 여밀락에서 맑은 해님의 얼굴을 보았어요. 좋은 음악 감사합니다 하셨습니다. 6944님께서 여밀락의 밝은 모습을 오늘 읽으셨군요. 그리고 지초실님께서 풀무치 사진 찍은 거하고 같이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앞주 토요일 밤새 비 오고 전철역 먹자골목에서 나무와 풀이 없는데 상가 유리에 풀무치가 기어가서 울음소리를 들으려고 집 앞에 있는 매화나무에 두었더니 안 울어서 아침 출근길 산 칡밭에 놓아주며 새 조심해라 하며 놔주었어요. 80년대 중반 고향집 탱자 울타리에서 밤에 울던 풀무치 40여 년 만에 보았습니다 하셨습니다. 어우, 그렇게 오랜만에 보신 거예요? 항상 숲길을 걸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랜만에 풀무치 만남 좋으셨겠어요? 그러시면서 유해란 선수에 관련된 시를 한 수 지어주셨어요. 최근에 미국 여자 골프 LPGA 투어 시즌 네 번째 대회죠. 에비앙 챔피언십에서 정상을 차지한

가까이 영강유저 해란동 영산강 물가의 푸른 버들 유해란 일사대표 국가 등 14세에 국가대표 발탁되고 2호세도 평정 중 25세에 세계를 평정했네. 초심불망 겸손신 초심을 잊지 말고 겸손하고 삼가하며 항시 각골 월장공 언제나 각골의 노력으로 실력을 쌓고 위상향리 자부구 고향의 위상 자부심 오래도록 장쾌타구 인서동 장쾌한 타구는 여러 사람을 환호하게 합니다. 이런 시였습니다. 유해란 선수가 이 시를 좀 들어보면 좋겠다 싶네요. 유해란 선수 활약 축하하고 또 기대하고요. 우리 지초실님께서 지어주신 시 여러분 잘 들으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들으실 음악으로 현악 영산회상을 풀어타는 음악 해탄가락 준비했습니다. 해탄이라고 하면 풀 해자를 쓰는데요. 풀어서 연주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원가락을 변주시켜서 연주할 때 우리가 해탄이라고 부르는데요. 영산회상을 연주할 때의 해탄가락이 여러 곳에 나오는데요. 오늘은 하연도드리부터 군악까지 나오는 해탄가락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하연도드리는 3장과 4장, 또 타령은 초장 끝장단부터 2장의 넷째 장단까지고요. 군악은 2장 첫째 장단부터 넷째 장단까지가 바로 해탄가락입니다. 오늘 이 부분을 원가락 외에 해탄가락으로 연주하는데요. 검은고의 해탄가락 들을 수 있는 음악입니다. 현악 영산회상 해탄 하연도드리 군악까지 듣겠습니다. 예약연구회 여러분의 연주입니다.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윤성혜 이방실의 검은고, 김윤희 강효진의 가야금, 조유회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같이 습한 날씨에 현악기의 맑은 소리를 들으니까 이 높은 습도가 좀 낮아지는 듯하네요. 봄봄님께서 화요일에 국악산책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걸음 함께 걷습니다 하셨는데요. 저도 봄봄님과 우리 산책길 가족 여러분들 기다렸고요. 말씀대로 행복한 걸음 계속 함께 걷기로 해요. 또 윤혜성님 오늘 출석해 주셨고요. 보뜰마을님께서 앞서 지초실님 시 소개해 드리니까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오늘 지초실님의 칠언율 시를 감명 깊게 들었습니다. 지초실님의 멋진 식구들을 종종 방송에서 만나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우리 지초실님께서 계속 중요한 때마다 한 시를 써주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주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초실님께서 앞서 풀무치 사진 보내주셨는데 풀무치에 대해서 저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자 주셨어요. 풀무치는 수컷만 온답니다. 청정 지역에만 사니 깊은 산 야지 아니면 없습니다. 두 마리가 동시에 울면 시끄러울 정도입니다. 시골 고요한 여름밤에요 하셨습니다. 제가 그 풀무치 소리를 듣긴 했을 텐데 그게 여치 소리인지 풀무치 소리인지 뭐 구분을 못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고요한 밤에 이 풀벌레 소리 들은 기억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한 번쯤은 들었겠죠. 네, 두 분 주고받는 문자 주신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재밌습니다. 이번에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창가곡 반우반개 환계락입니다. 반우반개 말 그대로 반은 우조 반은 계면조란 의미인데요. 우조로 시작해서 계면조로 조가 바뀌는 곡을 말하죠. 반우반개는 일종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곡인데요. 이 곡의 앞에 곡은 우조, 이 곡의 뒷곡은 계면조로 이어지게 됩니다. 가곡 한바탕을 부를 때 조가 바뀌는 경우 이와 같은 브릿지 역할을 하는 곡이 필요한 거죠. 오늘 들으실 음악, 계락으로 돌린다는 의미에서 환계락이란 곡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사랑의 무게 혹은 사랑의 책임감을 노래하는 곡인데요. 사랑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나는 그 사랑을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랑을 찬찬 억동혀 뒤걸머지고 태산 줄령을 허위허위 넘어가니 모르는 벗님내는 그만하여 버리고 가라 하건만은 가다가 자질려 죽을 센정 나는 아니 버리고 갈까 하노라. 자질려 죽다라는 거는 눌려 죽는다는 말인데요. 사랑의 무게 때문이겠죠. 여창가곡 반우반개 환계락 듣겠습니다. 김영기의 노래.

사랑을 찬찬 억동혀 뒤걸머지고 태산 줄령을 허위허위 넘어가니 모르는 번님네는 그만하여 버리고 가라 하건만은 가다가 자질려 죽을 센정 나는 아니 버리고 갈까 하노라. 사랑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 버리고 가라 하지만 내가 거기에 짓눌려 죽을 망정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노래하네요. 여창가곡 반우반개 환계락 사랑을 찬찬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였고요. 이재화의 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음악 문화의 여백 승무 한영숙.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입니다. 오늘은 우리 명인 명창 이야기를 담은 책 유익서 저 소리와 춤을 살았더라 라는 책에 소개된 승무의 명인 한영숙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 책은 1980년대에 음악동화에 연재됐던 글을 모아서 2023년에 다시 펴낸 책인데요. 여기에 소개된 우리의 명인 명창 이야기 화요일에 이 코너에서 소개해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 중에서 승무의 명인 한영숙에 대해 쓴 글을 발췌해서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저희의 춤을 지켜보고 있으니 당신네 나라 역사를 알 수 있을 것 같다. 한영숙의 살풀이 춤 한바탕을 지켜본 뉴욕타임스 무용 담당 기자가 우리 측 관계자에게 웬 조그마한 여자 하나가 등장해

또는 문득 한삼소매로 하늘을 걷어 올려 거기에 우주의 오의를 싣기도 한다. 그리하여 넋으로 빚어낸 인류의 염원과 기도를 하늘에 고하는 것이다. 한영숙은 13살 때부터 할아버지 한성준에게 춤을 배우기 시작했다. 한영숙은 할아버지로부터 춤만 익힌 것이 아니었다. 할아버지가 말하길 춤은 음률을 모르고는 안 된다며 양금, 해금 등 악기도 철저히 익히도록 했다. 승무 한바탕을 떼고 난 그녀는 잇따라 건무, 살풀이, 발아춤, 태평무, 한량무, 학춤 등을 차례로 익혀나갔다. 17살이던 1937년 10월 부민관에서 열렸다. 할아버지가 말하길 춤은 음률을 모르고는 안 된다며 양금, 해금 등 악기도 철저히 익히도록 했다. 승무 한바탕을 떼고 난 그녀는 잇따라 건무, 살풀이, 발아춤, 태평무, 한량무, 학춤 등을 차례로 익혀나갔다. 17살이던 1937년 10월 부민관에서 열린 한성준 무용 발표회에서 첫 발표를 가졌는데 대성황을 이루었다. 할아버지로부터 칭찬을 듣고 한영숙은 여간 고무되지 않았다. 당시에는 이당 김은호

한영숙 류 승무 반주 음악을 실황 자료로 들으셨는데요. 오늘 춤을 볼 수는 없었지만 오늘 들으신 연주는 실제 승무 공연할 때 한 반주 음악이었습니다. 최형선의 승무였고요. 한세현, 황광엽의 피리, 김충환의 대금, 김선구의 해금, 윤석영의 아쟁, 정준호의 장구, 원완철의 징연주였고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12년 3월 국립국악원 토요 상설 무대 실황 공연 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에서 오늘은 민속무용의 명인 한영숙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우리 명인 명창 이야기를 담은 책 유익서저 소리와 춤을 살았더라 라는 책에 소개된 승무의 한영숙 명인 이야기 함께 나누셨습니다. 한영숙은 할아버지 한성준에게 춤을 배워서 일가를 이룬 분인데요. 평생 춤 하나에 몰입하여 사셨습니다. 이분이 남긴 말씀 가운데 마흔이 넘어서야 비로소 춤의 중심이 잡히고 쉰을 넘기고 나니까 비로소 무르익어 완숙한 춤사위가 나오고 예순을 넘기고 나니까 이제 춤에 관한 철학이 비로소 싹튼다 싶더군요 라는 말씀에 많은 공감이 가는데요. 오늘 음악 문화의 여배 코너에서 한영숙 명무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다. 이번에 김영재류 해금산조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영재류 해금산조는 1980년대부터 이미 해금 전공 학생들에게 전수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미 틀을 갖춘 걸 알 수 있는데요. 처음으로 김영재류 해금산조가 악보로 남겨진 건 1989년 KBS FM 명인전에서 즉흥적으로 연주한 긴 산조 그리고 짧은 산조인데요. 김영재 해금 창작곡집에 체보가 돼서 악보로 남겨졌습니다. 이후에 그보다 더 긴 산조는 2008년 무렵에 음반으로 발매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은 김영재류 해금 짧은 산조 들어보겠습니다. 김영재 해금 장덕화의 장구장단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남도잡가 흥타령 함께 하셨는데요. 김수연의 소리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1056님도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잠시 안내 말씀 있어요. 2026년 7월 21일 10시 50분 경기 연천 지역에 호우경보 발효됐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리시고요.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0: 하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첫 곡으로 스테파노 볼라니의 연주로 레지넬라 듣고 왔습니다. 음악을 듣고 있으니까 정말 휴가지에 와 있는 그런 기분이 좀 드네요. 이탈리아 남부 아말피의 명물이 레몬이라고 합니다. 지중해의 따뜻한 기후와 또 해안가의 비옥한 토양 덕분에

0: 보게 됩니다. 공연을 만드는 사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연히 어떤 이야기에 마음이 이끌리고 그걸 무대에 올리면서 미처 몰랐던 세계를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자, 오늘은 연극 만드는 사람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이야기 만나보겠습니다. 연극 연출가 민세롬님,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네. 민세롬이라고 합니다.
0: 예. 굉장히 사실 지금 되게 바쁜 시기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네. 이제 신작 공연 개막을 앞두고 있다고 들었는데,
1: 네네.
0: 괜찮으시죠?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1: 좀 피곤합니다.
0: 네. 그러니까요. 보통 네네. 이렇게 공연 3일 전? 이럴 네. 때는 보통 연출가들은 뭘 하실까요?
1: 뭐 일반적으로 국공립극장에서 하는 공연들이나 예. 민간 제작사에서 하는 공연을 했다면 제가 피곤할 일은 없는데 이번 내일 이제 3일 뒤에 하는 공연이 제 극단 공연이고
0: 네.
1: 또 신입단원들, 20대 신입단원들이랑 같이 하는 공연이라
0: 네.
1: 평소보다 제가 업무량이 좀 많고 그 다음에 또 선생님께서도 출판사를 네.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네네. 다른 사람 일을 할 때보다
0: 그렇죠.
1: 제 회사 일을 할 때가
0: 네.
1: 좀 더 일이 많은 것 같아요.
0: 일이 많고 네네. 더

0: 독특성이 있고 어떤 입체감이 있게 구현을 하려다 보면 이제 그런 각각의 조명과 뭐 무대 디자인을 하시는 분이랄지 이런 분들과 함께 해야 좀더 구체적으로 구상이 가능. 제가 막
1: 아니요,
0: 네,
1: 그런
0: 맞습니까?
1: 부분이, 막 말씀 주신 부분이 정확히 맞고요.
0: 네.
1: 근데 뭐 그런 지점들 때문에 사람들을 먼저 만난 건 아니었고,

0: 하기도 했었고,
1: 네.
0: 또 당시에 20대 후반, 30대 초반인 제가 희곡보다는 사실 소설에 좀더 매력을 느껴서 그 당시 또 레이먼드 카버 같은
1: 네.
0: 소설가한테 푹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1: 네.
0: 단편 소설이라는 장르에 또 매료돼 있어서 그 단편 소설이라는 건좀 장편 희곡에 비해서는 인물의 그러니까 서사가 그렇게 역동적이지 않아요.
1: 그렇죠.
0: 근데 고통이나 실패를 경험하는 그 주인공이 자신의 어떤 결핍을 잠깐 이해하는 찰나의 순간 정도만 담겨 있지.
1: 네.
0: 그것들을 막 다이내믹하게 펼쳐내는 장르는
1: 단편이니까.
0: 네네네.
1: 네.
0: 근데 그런 단편 소설 같은 무대를 만드는 게저 30대 초반에는 꿈이었었어요.
1: 네.
0: 근데 그렇게 되게 미시적인 감각들을 다루다 보니까 장편 서사의 어떤 프로타고니스트처럼 거대한 서사를 경험해 나가는 인물보다는 그런 카버의 소설에서도 주인공들이 뭐 이렇게 인생이 뭐

0: 못하는 그 우픈 순간들이 좀 꽤 많이 묘사되는 것 같거든요.
1: 네.
0: 근데 그런 걸 연기로 표현하기보다는 좀 되게 감각적이고 밀도 있는 모먼트로 무대 위에서 좀 표현하는 걸 좋아했었던 것 같아요. 30대 초반에. 네. 이렇게 말하니까 되게 거창한데.
1: 아, 근데 그걸 30대 초반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하신 거 보면 이게 나이가 좀 달라지면서 약간의 변화가 또 생겼다는 이야기로 들리네요.
0: 그런 것 같습니다.
1: 그 얘기는 그걸 차차 해주시고 그러면 그 이번에 선보이는 신작 이야기로 조금 바로 들어가 보면 제목이 단층선이네요. 그리고 이번에 뭐 어쨌든 그 연출님의 극단에서 시작을 한 것이기도 하고 또 신입 단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조금 더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작품일까요?
0: 알리 테일러라는 영국 희곡 작가가 쓴 작품이고요. 국제 재난이 일어나면 거기에 구호 활동을 펼치는 시민 단체 얘기입니다.
1: 네.
0: 그래서 뭐 정부 지원 사업이 끊긴 지 6개월 정도 넘은 영세한 NGO 사무실에서 이제 파키스탄에서 벌어진 지진에 대응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해 나가는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많이들 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도 또 드네요. 지금 단층선에 대한 그 의미를 잠깐 설명해 주시기도 했습니다만, 구호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네. 어쨌든 다 선의로 모였잖아요. 네. 누군가 이제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네. 상황이 어렵고 뭔가 돌

0: 작품인데 그 지진에 이 회사가 이 시민단체가 급하게 대응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급하게 대응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서부터가 조금 어떤
1: 사건의
0: 시작? 윤리적 균열이 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 지원 사업이 끊겨 있으니 다른 큰 구호단체들이 움직이기 전에 먼저 움직여서 성과를 내서 지금 멀어져가는 후원자들을 다시 지금 붙잡아야 되는 상황에 이 회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렇게 너무 발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벌어지는 소동과 사건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이 회사가 놓여 있는 상황,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이제 그런 재난들에 대응하는 선의를

0: 그래서 좀 증명해내고 싶어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1: 아. 아,
0: 우리 그 보통 이렇게 빈라덴이나 여러 가지 무장 테러, 그러니까 무정부주의 테러 집단들로 대표되는 중동의 어떠한 악의 이미지를 이렇게 개선하고 싶다든가
1: 네, 네.
0: 그런 거 이면을 보여주고 싶어 하는 갈증이 항상 있었는데 그 갈증이 하필 이런 타이밍에 이렇게 작동을 해요.
1: 네.
0: 근데 결국은 그래서 중동단체를 선택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부터 또 일이 복잡해집니다.
1: 아.
0: 뭐 이런, 그래서 본인들이 다들 각자 일을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갈증들, 신념의 어떤 그런 이슈들, 그런 신념은 틀린 게 아닌데 그 신념을 끝까지 주장하다 보니까 부딪히게 되는 한계들, 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다루게 되는 것 같습니다.
1: 네. 네네.
0: 제가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1: 죄송해요. 아니 근데 벌써 네네. 이미 지금 저는 작품 중간까지 와 있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네. 제가 중간까지 얘기한 것
1: 네,
0: 같아요.
1: 중간까지 네네. 확 빠져들어서 아, 이 작품이 그렇게 흘러가는구나. 그렇다면 이 배우들이 그런 내적 단층선의 균열을 겪으면서 어떻게 여기를 돌파해낼까. 이 장면들이 네.

0: 했었고, 먼저 와가지고 좀 저의 민낯이나 예술단체가 얼마나 퍽퍽한 현실을 살아가는지 이 텍스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어요.
1: 20대 신입 단원들에게 그것도 알아야 되고 작품도 해석해야 되고 지금 아유
0: 네, 제가 바라는 게 너무
1: 아니
0: 많은 것
1: 그래서 더 기대가
0: 같습니다.
1: 되는데 이 작품 연출하시면서 그러면 좀 중요하게 고려한 부분들이 있으실까요? 이제 이건 영국 작품이니까 이제 한국 작품으로 올릴 때 아, 이 부분은 좀더 신경 써야겠다 한 부분.
0: 다양한 민족 구성이 나오고, 또 아무래도 이런 쪽에 있는 시민단체에 서사다 보니까 어휘에 대한 인권 감수성 같은 부분들이
1: 아,
0: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뭐 중국 애들은 칭크라고 부른다든지, 그 전에 지금

야영 중인 행락객이나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 등께서는 안전지대로 속히 대피하시기 바라며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 02590-9990에서 999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많았어요. 불안을 극복하기 위한 워크숍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일,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불안인 거예요. 선생님께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모르는 어휘를 듣고 있으면 네. 이것도 불안이거든요. 그렇죠.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패닉에 놓이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대본을 분석하다 보면 영국 캐그니스 해변에 시골 마을에 엄마랑 같이 살고 있는 딸이 비장애인 남자친구를 만나고 있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어요 라는 네. 말을 하면 이건 네. 대화가 진행이 안 돼요. 그럼 그것이 어떤 감각인지를 언어는 굉장히 고차원적인 소통이라서 근데 그거를 좀 더 감각적인 레벨로 펼쳐야 되는 일이 필요했어요. 네. 불합리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언어적인 소통만 자 지금 지금씨 우리 여기서 지금은 이 인물이 이런 입장이고 그럼 이 입장을 이런 태도로 연기해볼까요? 같이 추상화된 관념어를 써가지고 소통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페어하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네. 그래서 모든 장면을 스토리보드로 그리고 연습실을 이렇게 붙여두고 예를 들면 그 작품에 나오는 소품을 소품 테이블 그러니까 1장에서는 예를 들면 개를 만지고 시작하는 거면 개를 만지고 엄마한테 이 개 이름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첫 대사거든요. 네. 얘는 되게 호기심이 많은 애라서 그래서 그 장면에 나오는 핵심 소품 테이블을 만들고 직접 거기 가서 그 소품으로 인해 이 인물이 어떤 감정이나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지를 스스로 추론하게 하고 네. 그걸 그림으로

0: 배우들이 그러니까 연출은 사실 이야기 안에 이야기나 주제에 좀 갇히는 편인데 일상의 감각이 되게 촘촘하고 내밀한 배우들을 만나면 여기서 근데 연출 말씀하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런 느낌 아닐까요? 라고 할때좀 창피해진 순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 현존이라고 하나? 그 인물이 어떻게 이 공간에 존재해야 되는지를 말로는 연출보다 설명을
1: 그렇죠.
0: 못하지만
1: 배우는 감각으로
0: 네,
1: 아는 거죠.
0: 감각으로 제가 아무리 멋들어진 논리로 설명을 해도 딱 배우를 그 인물을 존재시키는 어떤 순간이나 호흡을 아는 배우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 최근에 작년에 비밀통로라는 연극에서도 김선호라는 배우랑 같이 작업을 했었거든요. 그 탤런트 김선호도 굉장히 논리적인 설명을 제가 많이 하는 것보다 딱 어떤 순간에는 본인이 뭘, 이 인물이 뭘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딱 알아차리는 순간들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네, 항상 인상적인 것 같습니다. 해석이 열려 있다고 좀 좋은 말 하겠습니다. 네네.
1: 작품 연출하실 때 반드시 고려하는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건 작품이 어떤 작품이냐에 상관없이 이 부분은 내가 꼭 지키고 간다. 혹은 이건 꼭 가져가고 싶다.
0: 뭐 작품 할 때마다 좀 달라지는데 인물의 통점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무대 위에 드러낸다는 게 결국 관객들한테 그 인물의 삶을 공감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접점이 생기려면 그 인물이 가장 아파하는 통증을 느끼는 어떤 순간들이

0: 드는 것 같아요. 연구할 때. 네. 네. 대답이 길었습니다.
1: 아니에요. 너무 네. 좋은 대답이었습니다. 네. 그게 아마 많은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될지 현실에서 모를 때 네. 문학을 읽고 네. 그렇게 연극도 보고 공연을 보는 그런 네. 이유이지 않을까 네. 싶네요. 네. 자, 7월 24일에 선보일 신작. 네.
0: 일단은 저희가 8월 달에 그 비밀통로를 한 연극의 지방 공연이 대구에서 있고요.
1: 네.
0: 9월 달에는 그 백상예술 대상을 받았던 젤리피시의 지방 공연 세 군데가 있어요. 제주도, 네. 부산, 광명 공연.
1: 아, 제 공연을 올리게 되는 거네요.
0: 네네네. 지방 공연들이 있고.
1: 네.
0: 그다음에 네. 비밀통로를 한 연극의 지방 공연이 대구에서 있고요.
1: 네.
0: 9월 달에는 그 백상예술 대상을 받았던 젤리피시의 지방 공연 세 군데가 있어요. 제주도, 네. 부산, 광명 공연.
1: 아, 제 공연을 올리게 되는 거네요. 네네네.
0: 지방 공연들이 있고.
1: 네.
0: 그다음에 내년 5월에는 또 젤리피시의 충정로 모두예술극장에서 좀 본격 재상연이
1: 예.
0: 이제 시즌 두 번째 재상연이 이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연말에 12월에는 또 저기 대전에서 이 말씀을 꼭 해달라고 했는데
1: 네.
0: 대전에 있는 대전 문화예술의 전당에서
1: 네.
0: 셰익스피어의 한여름밤의 꿈이라는 작품을 네. 제가 각색하고 연출하게 됐어요.
1: 아, 예.
0: 대전에서 배역 오디션을 열었는데 그 10년 동안 대전 역사상 최다 인원이 이제 배역 오디션에 지원을 해가지고
1: 예.
0: 704명 정도 되는 인원들을 이랑 이제 배역 오디션을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1: 와.
0: 그 7월 그

신박서클의 연주로 해독 오늘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요즘에 보니까요. 제주를 비롯해서 전국 곳곳에서 이런 중장년의 아름다운 도전을 돕는 어른 학교, 인생 학교들이 꽤 있더라고요. 뭐 역사 이야기꾼부터 오디오북 낭독까지 정말 다양한 삶의 길을 함께 찾아 나가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마음가짐이요. 바로 내려놓기라는 거예요. 근데 긴장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늘 신경 쓰면서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사실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건 뭐 쉽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그게 또 새로운 출발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참 의미가 남다르게 느껴지죠. 뭔가를 새로 배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어깨를 누르던 그 삶의 권위, 부담 뭐 이런 것들을 가만히 내려놓고요. 진정한 나 자신을 찾아가기 위한 여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비워냈고 내려놓아야 되고 한다는 건데 다른 더 좋은 걸 채우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뭔가를 새로 시작하기가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또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내가 기존에 해왔던 것들, 생각해왔던 것들 이런 것들을 어느 순간 딱 정말 다 내려놓을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연습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김인설님께서 음악이 흐르는 말에 출석합니다. 오늘도 함께해요 해주시고 영디바라기님께서 서울은 하루 종일 비가 오네요. 전에는 비가 싫었는데 이제는 일의 특성상 비를 맞으면서 배달을 해야 하는데 비 오면 일이 많아서 좋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셨는데 아우 진짜 우리 영디바라기님은 항상 긍정적이시고 정말 그 안전운전 꼭 안전하게 헬멧 꼭 착용하시죠. 안전하게 배달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음악이 흐르는 마루 1부에서는요. 쉼 그리고 한옥 찻집 준비돼 있어요. 오늘은 곽준명의 식물은 어떻게 느껴

권선정의 대금 연주로 모닝 애프터 전해드렸습니다. 7740님께서 예전 아주 오래전 그 휴가철 얘기 보내주셨어요. 군대 제대하고 복학하신 후에 친구분들과 해남을 놀러 가신 추억을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여러분들 그 이 여름 되면 어떤 추억이 떠오르세요? 아니면 이 여름 어디로 휴가 계획 세우고 계세요? 휴가와 관한 관련한 이야기 여러분 어떤 추억이 있으신지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시는지 뭐 이런 이야기도 우리 소소하게 한번 나눠보기로 해요. 자, 들으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FM 라디오 통해서 청취 가능하고요. 국악방송 누리집에서 실시간 듣기도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덩덕궁 플레이어 내려받은 후에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사연 쓰기란에 사연과 신청곡 무료로 남기실 수도 있습니다. 새 노래와 연주로 사이에서 라는 곡 전해드릴 텐데요. 일곱 번 넘어져도 팔딱 일어나라. 오뚜기처럼 팔딱 일어나라. 험난한 인생길을 걸으며 수없이 좌절하더라도 끝내는 네가 설 곳이다 라는 이야기를 담은 곡이에요. 끝까지 하면 결국 자기 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노래한 곡 사이에서 듣고 올게요.

가고 한옥 찻집 인간의 수명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식물의 수명을 늘리는 방법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쓸모없는 연구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사실 식물의 노화는 우리 인간의 생존에도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식물이 노화의 결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열매와 씨앗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식물의 노화 조절 메커니즘을 제대로 밝혀낼 수만 있다.

있다면 우리는 식물의 열매를 원하는 대로 성장하게 할 수 있다. 같은 면적의 토지에서 재배하더라도 곡물의 수확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으며 곡식이나 열매의 크기를 필요한 만큼

변형하여 발현을 조절하는 방법이다. 2016년에 독일의 식물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파리지옥의 인지 능력은 숫자를 세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다시 말해, 파리지옥은 숫자를 셀 수 있다. 파리지옥에 먼지가 달라붙는 경우와 곤충이 달라붙을 때를 각각 상상해보자. 먼지는 살아있지 않은 무기물이므로 올가미를 자극하더라도 처음 날아들었을 때 한 번에 그친다. 반면 곤충은 움직이는 생물이므로 올가미 안으로 들어온 뒤에도 계속해서 움직일 것이다. 파리지옥은 이러한 차이를 구분해서 자극이 두 번 이상 감지되면 올가미를 닫는다. 게다가 두 번째로 일어나는 자극이 시간적으로 첫 번째 자극과 멀리 떨어져 있으면 파리지옥은 움직이지 않는다. 이는 식물이 숫자를 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간적인 가까움도 인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식물은 상처를 입으면 칼슘 이온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1, 2분 안에 전신으로 전달한다. 식물은 비록 신경계는 없지만 동물이 흥분성 신경 전달 물질로 이용하는 글루탐산과 억제성 신경 전달 물질인 GABA를 세포 신호 전달에 이용한다. 식물은 세균이나 벌레 공격을 받으면 휘발성 화합물을 발산하여 주위의 식물들에게 위기를 알린다. 이러한 화합물은 다른 식물의 기공을 통해 인지되어 확산되며 먼 관계인 식물에게는 오히려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한다. 자신과 가까운 식물에게만 경고를 주는 놀라운 생존 전략을 엿볼 수 있다.

김준형 어린이의 노래로 풀꽃의 노래 전해드렸고요. 쉼 그리고 한옥찻집, 오늘은 곽준명의 식물은 어떻게 느끼고 행동하고 기억하는가 중에서 일부분 들려드렸어요. 곽준명 작가는요, 식물세포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데요. 대구 경북과학기술원의 교수로 현재 재직 중이에요. 인간만이 뭔가를 인지하고 학습하고 기억한다는 그 편견을 깨부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어요. 놀라운데요. 8의 지옥은 숫자를 셀 수 있다. 신기하죠. 이게 먼지인지 곤충인지 그 움직임을 세서 올가미를 엿닫는다는 거잖아요. 진짜 놀라운데요. 이걸 통해서 식물들은 세상의 수많은 자극 앞에서 신중하게 움직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옛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여름을 챙기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 돌이켜보면 무더운 여름을 버텨내게 따스함을 닮은 다정한 우리 노래.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을 들으며 우리 모두의 건강한 여름을 기원합니다.

해금 그루브의 연주로 버드나무 아래에서 2부 첫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해금이라는 악기가 참 들으면 들을수록 재주가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 어쩔 때는 굉장히 막 해학적인 느낌을 표현하기도 하다가 또 어떤 곡에서는 굉장히 그 서글픈 느낌을 주기도 하다가 또 이렇게 잔잔한 선율을 선물해주는 그런 다양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악기다라는 생각도 드네요.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화요일 2부의 문을 열었고요. 2부에는 쓸데없는 것 같지만 알아두면 쓸모있는 일상생활에 유용한 주제로 소통하는 시간이죠. 궁금한 건 못 참지 함께 할 텐데요. 오늘은 귀벌레 현상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문자 참여는 샵 0302, 우물정 0302번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이고요. 사진 포함한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2919님께서 여름 휴가 때 고마운 분을 찾고자 포항으로 떠납니다 하시면서 79년에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음악이 흐르는 마루 함께하고 계시고요. 지금 시각 1시 15분 지나고 있습니다. 이 뉴스 봤어요. 영화관이나 미술관 또 공연장 같은 문화 공간을 자주 찾는 분들일수록 신체적인 생체 나이가 훨씬 젊게 유지된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뉴스를 봤는데 일본의 한 대학 연구였거든요. 그런데 문화

우리 동 인민에 대한 대견거를 부르리라 영광이 바.

아침에 집을 나설 때 들었던 노래 한 소절이나 길가 가게에서 잠깐 스쳐들은 멜로디가 종일 머릿속을 맴돌았던 적 다들 한 번쯤 있으시죠? 아무리 다른 생각을 하려고 애를 써봐도요, 귓가에 계속 맴도는 이 현상, 흔히 우리말로는 귀벌레 현상, 영어로는 earworm이라고 부르는데요. 강렬한 멜로디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맴도는 현상으로 일명 수능 금지곡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에요. 이게 단순한 기분 탓 같지만 알고 보면요, 뇌과학자들도 재미있게 연구하는 실제 현상이랍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머릿속 라디오가 자동으로 켜지는 셈인데요. 재밌는 건 노래 전체가 아니라 주로 짧고 중독성 있는 후렴구 한 소절만 무한 반복된다는 점이죠. 그렇다면 어떤 노래들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찰싹 잘 붙는 걸까요? 연구 결과를 보니까 멜로디가 단순하고 리듬이 신나거나 일정한 곡, 그리고 한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분명한 포인트가 있는 노래일수록 그렇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요, 재미있는 멜로디를

민현경의 소리로 사랑가 듣고 왔습니다. 아, 이 사랑가도 귀벌레 현상의 대표적인 곡이죠. 근데 자꾸 그 맴도는 노랫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노래 있으실 것 같아요. 0582님께서도 시로에 모퉁이 돌면 자주 청해 주시고 2346님 같은 경우는 솔솔에 걸어요. 0750님은 바게리의 쑥대머리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특히 그 좋아하는 곡 자주 청해 주시거든요. 아마 이런 그 귀벌레 현상으로 자꾸 이제 노랫말이 맴돌고 생각이 나서 그러신 게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들 이렇게 자주 신청해 주시는 곡들 저희가 일정한 간격 두고 또 자주 들을 수 있도록 전해 드릴게요. 정말 그 종일 머릿속에서 노랫말이 떠나지 않는 현상, 이걸 귀벌레 현상이라고 부른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어요?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걸 귀벌레 현상이라고 부르는 말이 있다는 걸요. 근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뇌과학자들도요, 연구하는 그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하니까, 이게 더 신기하게 다가오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전통 음악, 그러니까 국악이야말로 이 귀벌레 현상의 원조가 아닐까요? 근데 어릴 때 우리 골목길에서 신나게 부르던 놀이할 때그 부르던 노래들 있잖아요. 문지기 문지기 문 열어라 뭐 이런 전래 동요나 또 주고받는 흥겨움이 매력적인 남도 작가의 어기여차 하는 후렴구들. 또한번 들으면 가슴이 뻥 뚫리는 그 태평소 선율. 정말 한 번만 들어도 종일 귓가에 아지랑이처럼 맴돌곤 해요. 네,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요, 정말 그 반일이 고됐잖아요. 그런 일들을 할 때, 또 적적한 일상을 달랠 때, 이렇게 입에 착착 감기는 입타령과 반복적인 후렴구를 만들어 불렀죠. 그러면서 지루할 틈 없이 일상의 빈틈을 흥으로 채워왔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왜 이러지? 나 자꾸 왜이 노래를 흥얼거리지? 싶다가도 나도 모르게 계속 따라 부르게 되는 날이 있는데요. 그럴 때는 그냥 뭐 억지로 멈추려고 하기보다는요. 귓가에 맴도는 그 흥겨운 멜로디에 그냥 마음을 맡겨보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휴식법이 될것 같죠? 오늘 하루 여러분의 귓가에는 어떤 선율이 흐르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궁금한 건못 참지였고요. 아, 이 곡도 참 많이들 청해 주시는데 이 곡도 맴도는 추려고 하기보다는요. 귓가에 맴도는 그 흥겨운 멜로디에 그냥 마음을 맡겨보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휴식법이 될것 같죠? 오늘 하루 여러분의 귓가에는 어떤 선율이 흐르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지금까지 궁금한 건못 참지였고요. 아, 이 곡도 참 많이들 청해 주시는데 이 곡도 맴도는 그 부분이 좀 있죠. 전태용의 소리로 창부타령 듣고 옵니다.

두 곡 이어서 듣고 왔어요. 상자루의 연주로 경북 스윙 방금 들으신 곡이었고요. 먼저 전해드린 곡 전태용의 소리로 창부타령이었습니다. 김인설님, 파리사인님, 6642님 문자 잘 봤고요. 보뜰마을님께서 덥고 습한 요즘 날씨 청취자분들 모두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또 문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곡은요. 남녀노소 막론하고 모두가 따라 불렀던 계속 귓가에 맴돌던 그 곡 범 내려온다 끝곡으로 준비했는데요. 이날치의 노래와 연주예요.

피어난 연꽃을 만났어요. 일부러 찾아간 곳이 아니어서 그랬는지 초하게 핀 연꽃이 더 반갑게 느껴졌는데요. 여름철 거친 빗줄기에 강렬한 햇볕을 온몸으로 견뎌내면서도 어쩜 그렇게 맑고 환하게 꽃을 피워내는지 참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환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조금만 시선을 돌려서 관심 있게 바라보면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하고 지나쳤던 풍경들이 참 많죠. 스쳐 지나갈 뻔했던 순간을 알아채는 것. 그게 바로 일상이 우리에게 주는 발견의 기쁨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 스쳐 지나가는 순간 속에서도 그렇게 마음을 환하게 밝혀주는 반짝이는 발견들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음악이 흐르는 하루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영이었고요. 오늘 하루도 마음껏 행복하세요.

세종문화관광재단 놀이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통 연희와 사물놀이로 양평 5일장의 하루를 생생하게 그려내는 특별한 공연이 찾아옵니다. 오는 8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양평문화재단 시어터 양평에선 사물놀이 느닷의 양평아리랑 쇼케이스가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양평의 대표적인 5일장을 무대로 장을 준비하는 분주한 손길, 사람들로 북적이는 발걸음, 콩을 볶고 전을 부치는 소리, 물건을 나르고 흥정을 주고받는 장터의 활기까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시장의 일상이 장단과 몸짓 그리고 연희로 새롭게 살아납니다. 공연은 문구수로 문을 열고요. 양평 사람들의 삶과 흥 그리고 공동체의 정서를 한편의 연희로 풀어냅니다. 그리고 무대에는요. 사물놀이 느닷을 비롯해 양사당패 꾼스, 고색창현, 태평소 연주자 남기문과 오영빈 등이 흥겨운 가락을 더하고요. 또 소리꾼 장지훈이 사회를 맡아 공연의 흐름을 더욱 생동감 있게 이끌 예정입니다. 이야, 이렇게 시장의 소리 하나하나가 우리 전통 장단이 되고 익숙한 풍경이 신명나는 연희판으로 펼쳐진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올여름 양평 5일장에 들려주는 흥겨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는 8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 김포 아트홀에선 궁중춤의 아름다움을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공연 이야기로 만나는 정재 춤의 정원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국립국악원 무용단 안무자로 활동한 최경자 예술감독이 이끄는 궁중춤예술연구원이 마련

0: 2차 피해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데 지자체와 함께 안전관리, 건강관리에 좀 철저히 준비해야겠습니다.
1: 네, 당부 말씀드리고요. 어제 이제 월드컵 결승전 저는 못 봐가지고 이제 하이라이트로 챙겨봤는데 네네.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결승전 하프타임 쇼를 했더라고요.
0: 네, 맞아요. 그 무대에서 마돈나에 이어서 방탄소년단이 공연을 했어요. 네. 이제는 뭐 거의 당연한 느낌입니다.
1: 그렇습니다.
0: K-POP의 위상을

0: 국악과 전통을 새롭게 만나는 오후의 K컬처쇼 국악방송 바투의 상사디아 2026년 7월 21일 화요일 한충은 왜 여러분의 연주로 네오아리랑 듣고 왔습니다.
1: 네. 참 우리 방탄소년단 다시 한번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진짜. 네. 월드컵 역사상 처음으로

0: 문자로 남겨주세요.
1: 우물정 0302
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고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국악방송 스마트폰 앱 덩덕쿵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함께 공감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1: 좋습니다. 자, 바투의 상사디어에서 준비한 선물 소개해드릴게요. 정가농산의 어쩌다 못나니 포기김치,
0: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잔기지 떡에서 떡 선물,
1: 국악방송에서 준비한 유산균 선물 보내드립니다. 지금은 바투의 시대,
0: 바투의 상사됩니다. 상사됩니다. 50원의 즐거움 지금 바로 눌러, 100원의 행복 지금 바로 꾹.

0: 김용우의 입산가 듣고 왔습니다.
1: 자, 오랫동안 품고만 있었던 여러분들 꿈.
0: 네.
1: 그 꿈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0: 잘하시죠.
1: 그것도 이제 예쁜 쪽으로도 더 해보고 싶다. 그런 거죠.
0: 좋아요, 좋아요. 네, 네, 네. 네. 유산균 선물을 460 하나님 네. 드립니다.
1: 장구가 굉장히
0: 눅눅하죠.
1: 눅눅합니다.
0: 우리 국악기들이 날씨를 많이 타요.
1: 좋다.
0: 이게 자연 친화적인 네. 악기의 특성상 그렇습니다.
1: 지금 최고로 쪼인 거죠, 지금 장구를.
0: 예, 더 이상 쪼일 데가 없어요.
1: 한번 더 쳐볼.
0: 울죠, 울어. 장구가 지금 울어요.
1: 성음이 네. 아 지금 뭐 한
0: 면조 약간 네. 이런 게 개면조
1: 한 오백 년이네요. 네. 오늘 청국장 있는데 네. 네. 반주 이거 해드려야 되는데. 네. 네.
0: 아, 일단 지금 에어컨이 풀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1: 아 그래요?
0: 네, 곧 마르지 않을까.
1: 아 네네. 6179님께서 어렸을 적에 제 꿈이 비행기 조종사였어요. 지금은 여행 갈 때 비행기 타는 사람이 됐어요. 꿈이 있는 사람이 부럽네요. 저는 뭘 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서
0: 아마 이런 분들 많을 거예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
1: 그렇죠 그렇죠.
0: 왜냐면

0: 없죠.
1: 맞아요. 네. 근데 가끔 뭐 이런 기사나 신문 뭐 뉴스 이런 거 보면 개인 경비행기 자격증이랑 그거 구비하셔가지고 구매하셔서 타고 다니시는 국내에
2: 우리나라요?
1: 네, 있던데요. 물론 이제 뭐 그렇게 많이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런 거 너무 보면 부럽더라고요.
2: 와, 네. 멋지시다. 네. 아니, 그게 뭐 가능한 줄 몰랐어요.
1: 해외에 막 어마어마한 스포츠 선수들이 타는 그런 전세기 말고.
2: 그러니까 작은

0: 밤이고 건강하게만 커주세요.
1: 아이고.
0: 그리고 체중 감량이 목표인데요.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모자 눌러 쓰고 물 4병 가지고 집뒤 야산에 가서 4시간씩 걷고요.
1: 이야.
0: 그리고 오면은 땀에 젖은 건지 비에 젖은 건지 분간이 안 돼요.
1: 아이고.
0: 체중이 2, 3kg 줄었습니다. 또 먹으면 제자리로 돌아가지만 그래도 좋아요. 국악방송 가족 여러분들 올여름 건강하게
1: 야,
0: 보냅시다.
1: 2919님
0: 실천을
1: 대단하시네요.
0: 하시네요.
1: 그러니까요.
0: 네.
1: 4시간씩 확실히 좋아지실 겁니다, 몸이.
0: 네.
1: 예. 대단하시네요, 진짜.
0: 건강을 챙기는 2919님 너무 멋지십니다.
1: 네.
0: 네.
1: 9820님께서 어릴 적의 꿈은 의사였어요. 지금은 전기기사, 전기공사 기사, 그리고 공조냉동기계 기사, 소방설비 기사, 가스보일러 위험물 산업안전기사 등을 가지고 일하는 산업계의 의사로서 교대 근무하면서 열심히 아내도 보조하면서 아이들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고요. 더 이상 바람은 진짜 없어요
0: 이야,
1: 하시면서.
0: 진짜 열심히 사셨네요.
1: 이야, 산업계 의사라는 표현이 참 멋지네요, 진짜.
0: 그러게요.
1: 네, 훌륭하십니다.
0: 와, 언제 이런 걸다 공부하셨지?
1: 그러니까.
0: 전기 기사, 전기 공사, 공조 냉동 기계 기사는 뭐죠?
1: 공조 냉동.
0: 공조기 같은 걸 이제 고치시는 건가요?
1: 냉동기계, 그런 거, 설비. 건물에 들어가는 에어컨이랄지 뭐 그런 등등에 관련된 그런 이제 공조기계, 요런 거 이제 고치시거나 관리하시거나, 예.
0: 거기에 가스, 보일러, 소방 설비. 야, 그러면은 뭐 진짜 못하실

0: 집에서 쓰는 의자나 탁자, 소파 이런 거 한번 만들어 보고 싶어요.
1: 그래요. 지금. 상화 씨랑 비슷하네요. 상화 씨도 이런 장인 정신이 있다니까요.
0: 아 그래요.
1: 6142님도 어떻게 보면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0: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1: 하루 뭐 일주일에 뭐 한두 시간 정도씩이라도 조금씩. 시간을 내시면 요거는 바로 해볼 수 있죠.
0: 그렇죠.
1: 그리고 DIY들이 워낙 요즘에 잘돼 있지 않나요?
0: 그럼요.
1: 네.
0: 가르쳐 주는 데도 있고 또 직접 공부해 보려.

0: 듣고 오겠습니다.
1: 흥부 내호관에 박을 따다 놓고 박속을 끓여 먹을 작정으로 기운이 없지만은 톱소리를 먹여가면서 한번 타보던 것이었다. 응?

타서 박속을 낭은 끓여

여보게 마누라. 예. 톱소리를 마주 주소.

즐겨 식사 꼭 가. 박이 쩍 벌어지니 박속은 횡. 어느 도적놈이 다 긁어먹었는지 얌전하게 붙여놨겠다. 흥보가 헹. 복이 없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날로 두고 이런 말이로구나. 박속을 먹으려고 탔는데 박속은 어느 도적놈이 먹었을까. 생각다 모자 쏙 살펴보니 괴두짝이 있지. 괴를 들고 보니 흥보시 개택이라였구나. 옳지. 이걸 날 보고 뛰어보라는 말이로구나. 열어보아서 좋은 것이 나오면 좋대. 무서운 것이 나오면 어떻겠거나. 걱정을 하다 한 개를 가만히 열고 보니 쌀이 하나 소복하고 또 한 개짝을

0: 이렇게 심해 들어가는 그런 것도 해보고 싶긴 해요.
1: 그게 네. 있다면 저는 그거 한번 해보고 싶네요.
0: 그것도 해보고 싶고 네, 네. 우주 체험도 한번 해보고 싶고.
1: 아 근데 무서워요.
0: 그죠? 겁나죠.
1: 네, 좀 겁나요.
0: 맞아, 맞아.
1: 뭔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네. 무기력감이 좀 무섭습니다.
0: 아니면 애들이랑 그거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크루즈, 유럽 투어.
1: 아 크루즈.
0: 네. 네. 그건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으나 네, 그 허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 크루즈도 그 진짜 배 안에 다 있더라고요.
0: 그러니까.
1: 하나의 그냥 우주더라고요.
0: 도시가 딱 있으니까.
1: 네, 맞아요. 네. 2508님, 저는 학교에 다시 가고 싶어요. 결혼하고 일하느라 배움에 대한 목마름을 미루고 있었는데 아이들 다 크니까 다시 공부를 하고 싶네요. 철학 같은 인문학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0: 진짜 응원해드리고 싶네요, 진짜.
1: 이게 응원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장인어른이.
0: 네.
1: 제가 그러니까 와이프랑 결혼한 날 아버님께서 대학 시험 입시를 치셔가지고
0: 합격하셨어요?
1: 네.
0: 그래가지고
1: 그래서 대학교를 다니셨어요. 4년을 무려 다니셨죠.
0: 사업하시면서요?
1: 네. 이야. 4년을 다니시고 나서 아유 아버님 대단하시다고 여기까지겠거니 대학원, 생각을 했어요.
0: 대학원도요?
1: 석사를 가셨어요.
0: 어머머머.
1: 석사를 가시더니 아버님이 너무 힘들대요. 그러면서도 계속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0: 와.
1: 경영학을.
0: 응.
1: 석사 졸업하는 날 제가 가서 학사모 쓰고 있는 저희 장인어른 사진도 멋지게 찍어드리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이게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0: 설마 박사까지?
1: 박사를 가셨어요.
0: 가셨어요?
1: 박사를 가셨고 지난주에 이제 아버님과 식사를 했는데 논문 그 연구 계획서 통과됐다고.
0: 와, 그럼 이제 권 박사님이라 불러야겠네.
1: 그래서 바로 아이고 권 박사님
0: 제가 이제 권 박사님이네
1: 말씀을 드렸는데 논문까지 쓰시려고 지금 마음을 이야, 잡수셨어요.
0: 대단하시다.
1: 그러니까 지금 벌써 한 10년 가까이를
0: 와.
1: 그 어렸을 때 이제 공부하고 싶었던 걸 못했기 때문에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다 하시더니 박사까지 됐어요. 가셨다니까요.
0: 그럼 이제 사위도 해야죠. 박사.
1: 뭘요?
0: 사위도. 장인어른도.
1: 아유 저 석사면 됐어요.
0: 에이 가야죠. 김 박사.
1: 저도 박사라고 불리기 싫어요. 떡 선물 드리겠습니다.
0: 네. 축하드립니다.
1: 도전 한번 해보십시오.
0: 어우.
1: 네.
0: 문제가 많은데 그래도 하나 더 소개할까요? 3582님께서 디자이너가 참 멋져 보여요. 근데 대학을 못 갔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키우면서 작은 미싱을 하나 사서 탁자보나 커튼을 만들고 아이들 옷도 만들어줬어요. 지금이라도 디자이너까지는 아니더라도 뭘 좀 좀 만들어볼까 싶어요 하시면서.
1: 좋죠.
0: 해보십시오. 네. 해보십시오.
1: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대학 가서 실질적으로 배우는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관심을 가지고 책도 사서 보고 이러는 게 어디 가서 교육받고 이러는 게 오히려 더 공부가 될 수도 있어요.
0: 네, 맞아. 해보십시오 진짜.
1: 네, 대학 가면 막 모든 게 이루어질 것 같지만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결국 내 의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직접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4591님 태교할 때 자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애 키우느라 바빠가지고 손 놓고 있었는데 다시 자수를 해보고 싶어요. 전통 자수장 한번 도전해볼까요?
0: 해보십시오. 손재주가 있으시구나.
1: 네.
0: 멋지죠.
1: 너무 좋죠.
0: 요즘 또 인기고 또 관심을 가지시면 또 압니까?
1: 네.
0: 이 취미와 재미가 또 다른 어떤 나의 제 2의 인생을 만들어줄지.
1: 그럴 수 있죠.
0: 그거 진짜 모르니까.
1: 맞아요.
0: 물론 이제 그거 해가지고 찍고 또 약간씩 홍보를 하시면서
1: 네.
0: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1: 부업이 될 수도 있다.
0: 네. 6058님도 저랑 비슷하시네요.
1: 네.
0: 저는 크루즈를 타고 세계 일주를 해보는 게 꿈이에요. 카메라로 세계 일주 사진도 찍어서 전시회 같은 것도 해보고 싶고 힘들겠죠? 하시면서 아유 또 모르죠. 예, 기회가 되면 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너무 좀 좋아 보이긴 해요. 예,
1: 네.
0: 크루즈 이런 거 재밌을 것 같아.
1: 카메라 작가들 중에요. 진짜 대단한 작가들이 많지만 그 똑딱이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심도 막 이렇게 깊고 그런 사진이 아니라 똑딱이 하나로 진짜 엄청난 작품들 많이 찍는 작가들 굉장히 많습니다.
0: 네네네. 네,
1: 사진

0: 배드민턴하세요? 배드민턴.
1: 그거는 안 아프다.
0: 그래도 좀 테니스보단 낫지 않나요?
2: 그래도 어쨌든 움직여야 되니까.
0: 그러긴 한데
2: 무릎 쪽이 아프셔서.
0: 그래도 라켓이라서 좀 가볍고.
2: 그럼 탁구 어떠십니까?
0: 탁구 그것도 괜찮아요.
2: 아무튼 네, 꽈배기님께서 저는 제가 제빵을 배워서 할 수만 있으면 동네에서 작은 빵집을 열어가지고 빵이랑 커피랑 이런 거 한번 팔고 싶어요.
0: 네.
2: 제철 과일 나오면 주스랑 잼 만들어서 쓰면 또 너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좋죠. 제가 제빵도 배워두면
0: 네.
2: 꼭 뭐 오픈을 안 하더라도 상업적으로 안 하더라도 집에서 소소하게 만들어서 친한 지인들 이렇게 나눠주시는 것도 저는 좋아 보입니다. 진짜
0: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보다는 네. 이렇게 즐기시는 쪽으로.
2: 맞아.
0: 네. 왜냐하면 빵과 커피는 지금 이미 포화 상태
2: 너무 많으니까
0: 네, 네. 경쟁을 하지 않는 사업이 제일 좋은 사업 같아요. 너무 맛있게 또 빵 만드시고 커피 만드시면 저희에게 인증샷도 보내주시고요. 오늘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여러분들 꿈 약간 정리되셨죠? 여러분들의 꿈 꼭 실천하시고 그리고 꼭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 네. 자, 그리고 오늘 2부, 화요일 2부 코너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이 있습니다. 우물정 0302 유료 문자로 나 한번 소리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렇게 꿈을 꾸고 계신 분들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다음 주 것도 신청 받습니다. 망설이지 말고 지금 연락 주세요.
3: 나면 바퀴가 달려간다.
4: 눈꺼풀이 내려가면 맹구가 달려간다.
3: 텐션이 내려가면 장인어른 달려간다.
4: 커피 사고 싶다.
3: 똑딱이 퀴즈
4: 노래하고 싶다.
3: 노래하고 싶다.
4: 이것저것
3: 이놈 저놈
4: 묻지마
3: 따지지마
4: 우리 모두 바퀴한테 달려간다.
3: 바퀴의 상사리야.
5: 가슴을 대고
6: 언제나 나 김치 먹고 싶어. 새김치도 좋고 묵은지 얼마나 좋아.
7: 김치? 아우 참. 야 대길아, 너는 정말 김치 없으면 못 사는 거야?
6: 김치 없이 못 살아. 정말 못 살아.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은 전 세계 사람들이 김치를 찾는데.
7: 아 그렇긴 하더라. 예전엔 김치 막 냄새 난다고 싫어하더니 건강에 좋다니까 김치 수출이 엄청 늘었대. 농수산식품부 발표를 보니까 올해 상반기 김치 수출액이 8,600만 달러래.
6: 케이푸드 얼마나 좋아. 인기 정말 좋아. 김치 얼마나 좋아.
7: 맞아. 근데 2016년 8천만 달러 때였던 연간 김치 수출액이 10년 새에 2배 이상 증가했대.
6: 우리나라가 김치를 수입하는 나라도 2020년 85개국에서 작년에 사상 처음으로 100개국을 넘어섰대.
7: 야, 이런 추세면 올해 역대 최대 기록을 경신할 것 같다더라고. 빠르면 7월에 김치 수출액이 1억 달러를 돌파할 거래.
6: 김치 수출액 40%가 북미 쪽이라는데 올해 쪽 미국 행정부에서는 생활 지침에 장 건강을 돕는 발효 식품으로 김치를 언급했다고. 장에도 김치 좋아.
7: 그래 맞아. 알겠어. 그렇게 좋아? 아이고 참. 그리고 갓 담근 새김치도 좋고 잘 익은 김치, 오래 묵은 묵은지도 다 맛있지. 외국인들이 깍두기, 열무김치, 갓김치, 파김치 이런 맛도 알아야 될 텐데. 대길이 넌 무슨 김치가 제일 좋아?
6: 원년아.
7: 어?
6: 김치는 다 좋아. 보리밥에 열무김치도 좋고 깍두기도 좋고 갓김치도 좋고 얼마나 좋아.

0: 이희문 프렐류드의 남봉가 듣고 왔고요. 김치 종주국인 우리나라의 이 김치 수출 확대. 반가운 소식입니다.
1: 그러게요.
0: 진짜.
1: 놀랍습니다. 예전에는 진짜 김치 그러면 아우 그 냄새나
0: 맞아요.
1: 혹은 놀림의 어떤 대상이 되기도 했었는데
0: 맞아요, 맞아요.
1: 이제는 뭐 전 세계로 수출을 하고 있고요.
0: 네.
1: 김치가 건강한 발효식품으로 주목받으면서 해외 소비자들의 수요가 늘고요. 김치 수출 물량 대부분을 교포가 아니고요. 현지인들이 소비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치 맛 설명하기 참 어렵거든요.
0: 그렇죠.
1: 이게 무슨 맛이다. 이거 어려운데 그걸 알아버렸다니. 놀랍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현지인들이.
0: 에. 에. 그 현지인들이 직접 담그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을까요?
1: 와.
0: 그러지 않을까요? 인터넷 막 정보 찾아봐가지고
1: 그럴 수도 있죠.
0: 재료 사서
1: 네.
0: 직접 해보지 않을까. 우리가 뭐 파스타 만들듯이
1: 그렇죠.
0: 이제 그럴 것 같은데요.
1: 그런 문화까지 이어진다면 더 좋겠네요.
0: 회냉면님께서 봉영 씨 목 괜찮으세요 하셨는데
1: 왜요? 안 괜찮게 들리나요?
0: 그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이게 봉영 씨의 고충이에요.
1: 어떤 고충이요?
0: 이 대길이의 캐릭터를 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투로 해야지 그 톤이 유지가 되잖아요.
1: 맞아요. 갑자기 너무 착해.

서거 355주년을 맞아서 고산 윤선도 박물관에서 24일 금요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고산의 현, 마음을 조율하다 특별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고산 유적지 내 충원각에서 해남 윤씨 가문에 전해지는 이것을 비롯해서 어부사시사 등 해남 윤씨 고택인 노구당의 음악 유산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고산의 현, 마음을 조율하다 특별전의 현, 이 현은 무엇일까요?

0: 하면서 탁 좋죠. 정말 너무 좋아요.
1: 네. 2372님께서도 아침 9시에 나가서 강의 듣고 운동하고 지금 점심 먹고 있으면서 듣고 있어요. 네.
0: 그리고 0016님 검고 정답 외치시면서 저도 배워보고 싶어요 하셨는데 꼭 배워보세요.
1: 배워보세요.
0: 정말 좋아요.
1: 네, 조금이라도. 네. 네. 자, 어떤 분께 정답 유산균 선물 드릴까요? 저 0016님께 유산균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0: 자, 오늘 2부에서는 청국장이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마음껏 장기 자랑하는 시간이니까요. 우물정 0301로 마음껏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고 잘 못하시는 분일수록 저희는 적극적으로 환영하니까 언제라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자, 블랙스트링의 길고 낙 듣고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0: 이따 봬요.

0: 학생들을 위한 여름방학 프로그램이래.
1: 국악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특별한 일주일을 선사할 거라는데 국가무형유산 판소리고법 예능부유자이신 김청만 명고부터 국립국악원 정학단 이상원 예술감독에 서울시 무형유산 아쟁산조 예능부유자인 김영길 명인까지 진짜 명인들과 함께하는 여름방학이네.
0: 그래 그래. 혼자 하는 연습에 지쳤다면 최고의 명

0: 그렇죠? 안 된다고 나가자고
1: 다음에 꼭 나갔는데. 찍어주실 거예요 봉영 씨가. 네, 얼마나 좋아 이러면서 나갈 겁니다.
0: 저는 그래도 로비에는 꼭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네. 자 감사드리고 어쨌든 네. 여름 캠프요. 초등학교 6학년인 13세부터 고1 17세까지 전국의 모든 국악 전공 학생이라면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자 이제 전국장 가볼까요?
2: 전국장 알아 이거 참말이야
1: 대단히 대단히 감사합니다.
0: 화요일에 만나는 전국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 저희도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는 우리 청취자분들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기대하고 기대하는 바로 그 청국장 코너 여러분들 부담 없이 놀러와 주세요.
1: 청취자분들의 국악 놀이터 청국장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볼까요?
2: 이리 오너라. 여보세요.
3: 여보세요.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3: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포항에 사는 혼동어매입니다.

0: 쪽으로 들어갔어요.
1: 아하.
0: 네, 그래서 준비 기간이 좀 짧고 네. 그런 편이라서 준비가 많이 된 상태는 아니에요.
2: 좋습니다.
0: 그러면 그 전에 상태로 무대 섰어요.
1: 네. 아 그래요. 그 전에 그럼 판소리 그냥 듣기만 했을 때랑 직접 배워보고 나서 약간 다르던가요?
0: 아 일단은 20대 때 할 때랑은 네. 좀 많이 다르다고 느껴지고요.
1: 아.
0: 20대 때 쉽게 외우고 쉽게 소리 냈던 것들이 지금은 이제 전에 냈던 목인데 왜 이 목이 안 나올까 안 하는 것도 많고 네. 또 왜 가사가 안 외워질까 하는 부분도 많고
1: 네.
0: 네 확실히 그런 면에서 좀 많이 이제 기능적으로 떨어지는 걸 느끼고
1: 아하.
0: 또 저희 선생님이 제가 20대 때 배웠던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1: 아하.
0: 그래서 제가 무슨 이자람 씨도 아니고
1: 네.
0: 제가 취미생밖에 안 되는데 선생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같은 동초째인데도 다 새로 다듬어야 돼서
1: 다르죠 완전히.
0: 네. 네. 소리 놓는 방식이나 뭐 그냥 같은 거 제외하고라도 이런 가사 부분이나 이런 것들도 다른 부분들이 되게 많고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정말 선생님이 한땀한땀다 다듬어서 가르쳐 주세요. 거기다가 이렇게 소위 쿠세라고 하는
1: 네.
0: 그런 습관 같은 것들
1: 습관.
0: 소리가 제가 기억하고 있던 소리에 좀 변질된 부분도 있고 제가 기억을 이상하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이제 백지에서 시작하는 사람보다는 아무래도 했던 사람을 다른 선생님한테 배웠던 사람을 다듬어 주기가 훨씬 힘드실 텐데
1: 어렵죠.
0: 네, 선생님이 엄청 정말 인내심이 대단하세요.
1: 이야,
2: 그리고 네. 다시 공부하시는 그 느낌이 좋으실 것 같고.
0: 네.
2: 오늘 심청가 그러면 하실 것 같은데요.
0: 네.
2: 어떤 대목을 불러주실까요?
0: 안시맹인 상공 만나는 대목.
1: 아, 제자 발표했던 네. 대목.
0: 네네네.
1: 아, 좋아요, 좋아요.
0: 준비되어 있으니까.
2: 아, 네. 네네네.
1: 어떻게 나른한 네. 버전으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좀 힘찬 버전으로 가시겠어요?
0: 이거 하다 보면 이렇게 긴장이 되면 사람이 네. 막 흥분을 해가지고 음도
1: 맞아요.
0: 막 올라가고 네. 박자도 막 뒤틀리고 해서 정신없이 할 것 같아요. 나른하지도 않고 정신없을 네. 것 같아요.
2: 딱 저희가 원하는
1: 그렇죠. 그걸 원하는
0: 네.
1: 겁니다.
0: 네. 네.
2: 그냥 편하게 네.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알겠습니다.
2: 네.
1: 가볼까요?
2: 갑니다.
0: 이렇듯 방아 찍고 밥어도 먹고 사랑방에서 편히 잔여 누워 아침밥까지 잘 얻어먹고 다시 황성을 올라갈 때 또 석양을 당도하여 한모퉁이를 돌아두니 어떠한 여인인지 저기 가시는 게 신봉사시오. 신봉사시면 이리 좀 오시지요. 신봉사 혼잣말로 이곳에서 나랄 사람이 없는디 괜히 이리로다. 따라가서 집안으로 들어가 외장에 앉히고 저녁을 잘 대접한 여누어 여인이 다시 나오며 봉사님 내당으로 들어가시지요. 내당으로 들어가니 내당의 어떤 부인 시비를 부르더니 저를 주워 앉지 누워 그 부인 하는 말이 당신이 분명 신봉사시지요.

우리가 백년 가약을 맺은 후 서른 평생 소원을 이뤘는가 없는지 무슨 걱정이 많으신지 섭이 도리어 불안하옵니다. 김봉사 듣더니 하는 말이 기내 팔자 기박허여

아니 찌맹이님 말 듣고 묵묵히 앉았더니 뜨끔 정이 좋다이다. 해몽을 이를 게 들으시오. 지남 화중언이 배북을 가지라.

0: 이야.
1: 잘한다.
2: 아, 훈동회님 그동안 열심히 하셨네요. 이야.
0: 너무 잘하신다.
2: 2390님께서 아유 훈동회님 문자로만 만나다가 이렇게 목소리를 들으니까 정말 반갑고요. 소리가 씩씩하게 잘하시네요. 이렇게 남겨주셨고 귀여워님도 어 훈동회님 너무 잘하시네요. 슬픈 부분을 특히 더 잘하시는 것 같고 아니 저도 청국장 신청하려고 했는데 어 기죽어요 이렇게. 회냉면님도 너무 잘하신다고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셨습니다.
0: 8385님도
3: 못했을 것 같아.
0: 네. 얼쑤 하시면서 8385님도 네. 문자 주셨고 지금 많은 분들이 훈동어매라는 닉네임은 아는데 이렇게 소리도 잘하신다.

0: 너무나 감사드리고 훈둥어미님 항상
1: 네.
0: 저희가 언제나 응원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1: 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뒤에 다른 분 계시나 봐요.
0: 맞아요. 네. 역시 눈치도 빨라.
1: 제가 조만간 수술을 하게 돼가지고 소리를 또 한참 못하게 됐어요.
0: 무슨 그래서 수술이요?
1: 그 갑상선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소리를 한동 소리도 못하고 이제 주말마다 또 대금 동호회도 나가고 있는데 네. 한동안 또 쉬게 돼가지고 그래서 예, 수술하기 전에 또 천국장 또 피마를 것 같아서 아이고. 또 힘을 보태드리려고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늘 고생 많으세요.
2: 아닙니다. 힘내십시오.
1: 네, 네,
2: 수술
1: 알겠습니다.
2: 잘 되실 거라고 믿고요. 저희도 네. 응원하겠습니다.
1: 네, 고맙습니다.
2: 예, 훈둥어미님 운전 조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1: 네,
2: 아프지 마세요.
1: 네. 네.
2: 아이고.
0: 아, 수술 전에 또 이 코너를 위해서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참여를 해주셨어요. 아, 훈둥어미님이니까 우리 방송에 지분이 많아요. 수술도 잘 끝나길 네.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2: 자, 이제 두 번째 청취자 만나볼까요?
3: 이리 오너라.
0: 여보세요.

0: 김원수님, 일단은 예. 국악방송은 언제부터 청취하셨을까요?
1: 최근부터 좀 들었거든요.
0: 아, 얼마 안 되셨어요?
1: 예, 라디오 이제 주파수 돌리다가 네. 이래 들었는데 이제 MC님들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재밌고 네. 케미도 좋고 뭐 네. 또 예. 내용도 굉장히 재밌고 여떠보라고 국악 노래들도 제가 들으니까 네. 좀 우리 가락 이렇게 좀 들으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2: 혹시 뭐 그러면 네. 어렸을 때 예, 국악과 관련된 추억 같은 게 있을까요?
1: 아, 저희 친할머니가 네. 좀 뭐 이 전에 이제 일 같은 거 하시면서 이제 소리 이렇게 즉흥적으로 아하. 막 이렇게 막 이제 친할머니가 좀 애환이 많으시거든요. 예. 예, 그래갖고 그 일하시면서 막 이렇게 좀
0: 하시던 걸 좀 들었는데
1: 예 그렇게 하시던 걸 보고 하는 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예 좀 뭐 구수하기도 하고 예 그렇더라고요. 그럼 전에 이제 일 같은 거 하시면서 이제 소리 이렇게 즉흥적으로 아하. 막 이렇게 막 이제 친할머니가 좀 애환이 많으시거든요. 예 그래갖고 그 일하시면서 막 이렇게 좀
0: 하시던 걸 좀 들었는데
1: 예 그렇게 하시던 걸 보고 하는 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예 좀 뭐 구수하기도 하고 예 그렇더라고요.
0: 그럼 할머니가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부르시던 소리를 많이 들으셨었고 그 예. 이후에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국악을 배운다든지 아니, 그런 건 아니셨네요 그러면?
1: 예 그 이제 예 배운 건 전혀 없고요. 예. 이제 저희 집 근처에 이제 공립 부산국악원도 있거든요.
0: 아, 있어요. 아, 그 예, 근처세요?
2: 공원 있죠, 부산에.
1: 예, 예. 그래가지고 그쪽에 이제 전시되어 있는 것도 막 보고 이제 그 막 걸려져 있는 뭐 글도 읽어보고 막 이렇게. 네네네. 굉장히 크더라고요.
0: 아, 예. 그러셔가지고.
1: 그래가지고 이제 좀 관심도 이제 가지시고. 네네네. 또 방송도 이제 MC님들 방송도 듣고 이래 하니까 용기 내서 이제 신청을 한번 해봤는데
0: 잘하셨어요.
1: 예, 예. 아니 그러면 예예.
0: 네. 궁금한 게 그러면 우리 완수님께서는 소리를 배운 것은 아니다라고 해주셨는데 예, 예. 그러면 오늘 어떤 예. 것을 해주실까요?
1: 아 제가 그래 그거 쑥대머리 그거를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2: 놀라지 마세요.

0: 손으로 쳐드릴게요.
1: 자, 김한수님의 달타령입니다. 자, 갑니다. 시작.
2: 타라타라.
3: 그야말로 국악을 사랑하고 배운 적은 없지만 그냥 한번 불러보는 거예요.
1: 네네네. 알겠습니다.
2: 예, 예, 맞습니다.
3: 그러니까 자, 그냥, 그러면 달타령. 그냥 아무렇게나 하세요. 자유롭게.
1: 달타령.
3: 음정 박자 안 맞히셔도 돼요.
1: 자.
2: 예, 예, 무반주로 예, 예, 하면 되죠.
1: 네,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3: 제가 장으로 쳐드릴게요.
1: 자, 김한수님의 달타령입니다. 자, 갑니다. 시작.
2: 달아달아.
3: 그렇지.
2: 밝은 달아.
3: 이거야, 이거. 좋아요.
2: 이태백이 놀던 달아.
3: 잘하시는데?
2: 정월에 뜨는 저 달은. 오!

0: 와, 너무 좋다.
1: 저는 지금
0: 김한수님,
1: 김한수님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렸습니다.
2: 님 그리워 뜨는 달.
0: 와, 너무 좋다.
1: 저는 지금
0: 김한수님,
1: 김한수님의 매력에 흠뻑 빠져버렸습니다.
0: 아, 지금 특히 특히 인상적인 게 맨 처음에 들어갈 때 타라 이것과 그러니까 마지막에 끝날 때 털 하고 이거 페이드아웃. 예술이었습니다.
1: 완수님.
2: 아, 감사합니다. 예.
1: 지금 응원의 뭐 문자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2: 네, 네.
1: 3014님께서 와, 처음 하시는 거라고는 믿겨지지 않게 잘하시네요. 5642님. 부산 취임새 해드렸습니다. 헤이, 너무 잘하셨어요. 임무 완수 축하드린다고 해주셨고,
2: 예.
1: 3272님께서 너무 잘하십니다. 목소리가 좋으시다고.
0: 아, 목소리 진짜 좋으세요.
1: 회냉면님께서 귀여우세요. 이렇게도 남겨주셨고, 홍명숙님이 많이 긴장하셨군요. 긴장 푸시기 바랍니다. 얼씨구 잘한다. 좋다. 이렇게 남겨주셨고, 마지막으로 8397님께서 천국장 이 프로그램이 제대로 익어가는 방송이 되었네요 하시면서.

0: 이난초 외에 많은 분들의 소리로 달맞이 듣고 왔습니다.
1: 네, 한 번 더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7월 21일 15시 40분 하천수위 상승에 따라서 홍수특보를 발령하오니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은 임진강 파주시 비룡대교인데요. 홍수특보 발령 대상 하천 인근 주민들께서는 라디오 TV 홍수통제소 홈페이지 홍수 알림이 앱을 통해서 홍수 및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홍수 발생 시 해당 시 군의 통제에 따라서 안전한 곳으로 신속하게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하천변 등에서 야영 중인 행락객, 낚시객, 하천구역 내 하천 부속물 및 공사 현장 관계자들께서는요 안전지대로 대피하시기 바라고요. 하천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한강홍수통제소 02590-9990에서 8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지금 위쪽은 비 피해가 심각하군요.
1: 그쪽이 대체적으로 그러네요. 지금 비가 많이 내리는 것 같습니다.
0: 네네네. 네. 안전에 여러분들 더 만져.

0: 제가 이제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앞으로는 이제 뭐 가르치면서 저도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더 이제 이렇게 그치. 발전해 나갈 생각입니다.
1: 아, 알겠습니다. 오늘 진짜 귀한 연결, 귀한 소리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진짜. 앞으로도 네. 저희도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연결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최고였습니다. 네, 이수연님과 네. 통화 연결했습니다. 아,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네요. 그러니까.
2: 자, 이 화요일 청취자 국악 장기자랑 청국자 이렇게 관심 있어 하신 분들은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1: 네.
2: 용기를 내서 신청까지 하느냐 이제 이게 네. 문제인 것 같은데.
1: 맞아요.
2: 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바투 방송 시간에 우물정 0302번 유료 문자로 신청을 해 주시거나 땡스타그램 바투의 상사디아 DM으로도 신청을 받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창구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1: 곧 방학이잖아요.
2: 그렇죠.
1: 우리 어린이 친구들의 청국장도 기대가 됩니다.
2: 네.
1: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다음 주에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폭우와 폭염이

0: 안녕하세요. 노래가 좋다 황민왕입니다. 요즘 부산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수백, 수천 년 세월을 견뎌낸 인류의 소중한 유산의 보존을 위해 지혜를 모으는 자리인데요. 세계유산이란 우리가 물려받아서 그 속에 살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나라도 종묘와 석굴암, 수원 화성, 조선 왕릉 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세월이 흐를수록 그 가치가 더 빛나는 것들이 있죠. 곁에 있다는 이유로 잊고 지냈던 소중한 것들을 찬찬히 들여다보는 시간도 가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공래 외 여러분의 소리로 아리랑 타령 보내드립니다.
1: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오래전에 녹음된 노래인데도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조국내 외에 여러분의 소리로 아리랑 타령 보내드렸습니다. 진도 아리랑을 아리랑 타령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부산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관한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시간이 앞서 들으신 아리랑 타령도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빛나는 것

1시부터 2시간 동안 방송되는데요. 라디오뿐만 아니라 국악방송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덩덕홍 플레이어를 통해서도 들으실 수 있고요. 노래가 좋다 홈페이지 오시면 지난 방송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방송 들으면서 사연이나 신청곡으로 참여해 주시면 선정을 통해서 국악방송에서 마련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생방송 문자 참여 가능하십니다. 샵 0302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메시지는 50원, 긴 문자 메시지는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노래 들으면서 생각나는 사람들 이야기나 이어서 듣고 싶은 노래들 적어 보내주시면 저희가 꼭 알맞은 음악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세월이 흐를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빛나는 것들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 저는 제가 참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나중에 한옥에서 사는 것만큼이나, 머리가 정말 하얀 은발,

하루고 지상 신선이 나뿐이냐. 세월아 봄 한철 오면은 가지를 마르라.

세워라 하지 마라 6.25 사변으로 부모 형제 처자가군을 남북에다 갈라두고 서로 보기 원활한 천재민 동포들이라는 건다.

하지 말고 거기 잠깐 머물었다. 북극 도시 허는 놈과 형제 화목 못하고

여 지옥으로 보내버리고 너는 잠깐 머물었다. 조국 광명 오거들랑 함께 가자고 약속을 하세. 요새 젊은 오라 늙고 병들면 못 논하니

온통 더위 34도까지 올라갔으면 체감 온도는 훨씬 더 높았을 것이다라는 생각 드는데, 특히나 낮 시간대에는 아마 지금 스튜디오 밖은 비가 와서 이제 어둡거든요. 날씨가 어둑어둑한데 이 날씨가 쨍한 지역에서는 지금도 아마 햇살이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고 있을 텐데 그늘 잘 찾으셔야 되고요. 체온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화요일 생방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황민왕 선정 명곡 백선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황민왕 선정 명곡 백선 황선백 오늘은 성금현 명인이 만든 세가락 별곡을 준비했습니다. 세가락 별곡 전통 곡인가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지금에 이르러서는 가요금 연주자들이 꼭 익혀야 하는 전통 레퍼토리이긴 합니다만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64년 한영숙 명인의 태평무 반주를 위해서 작곡된 짧은 가락에서 출발한 곡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창작된 곡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곡조가 너무 좋고

특히 무용 반주곡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뒤로도 이 곡이 뭔가 이 변화와 또 이렇게 구성을 더 쌓아가면서 예, 더욱더 큰 곡으로 발전해 갔는데요. 국악 전반에 걸쳐서 오랜 세월 전에 내려온 곡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곡들이 시대에 따라서 또 새로운 누군가를 만나고 새로운 작품을 만나고 새로운 가락을 만나고 장단을 만나면서 또 다른 생명력을 얻기도 하는데 바로 새가락 별곡이 그런 곡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가락, 말 그대로 새로운 가락을 뜻하고 별곡은 특별한 노래라는 뜻인데요. 특별한 노래라는 뜻과 더불어서 독립된 작품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곡이 처음에 이제 태평문 반주를 위한 곡으로 시작되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음악 듣고 있으면 춤사위 춤추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감상평으로. 또 하나의 이야기는 무속에서 이제 유명한 설화죠. 바리공주 설화를 바탕으로 거기서 거기서 받은 감흥을 표현한 곡이라고도 합니다. 바리공주 설화는 제가 한 번씩 얘기가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이게 이야기가 좀 길다 보니까 옛날 어느 왕에게 이미 딸이 여섯이나 있었는데 일곱 번째 아이마저 딸로 태어나자 왕이 크게 실망해서 갓난아기를 버리게 합니다.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버려진 아이라는 뜻의 바리대기, 바리공주입니다. 세월이 흘러서 왕이 불치병에 걸리자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것이 저승에 있는 생명의 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근데 여섯 공주는 모두 위험한 길을 거절을 하고 자신을 버렸던 부모를 위해 나선 사람은 이 바리공주, 바리대기였습니다. 수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저승을 살아있는 몸으로 저승을 가서 마침내 양물을 구해 와서 그 부모를 다시 살려내게 되는데요. 그 공덕으로 죽은 영혼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신, 그러니까 무속에서 가장 중요한 신격 가운데 하나가 되었다고 전해지는 무조신의

이런 정서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장면별로 이 예를 들면 저승을 걸어가는 바리대기의 발걸음 뭐 이런 식으로 장면을 설정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훨씬 더 영화 같은 감상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 세가락 별곡 성금현 명인과 따님인 진순자 명인이 함께 연주한 곡이 있고요. 또 진순자 명인이 연주한 곡이 있는데 오늘은 성금현 명인의 연주를 듣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꼭 완

2002년 4월 2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있었던 연주 실황 음원이었습니다. 세가락 별곡 들었는데요. 지승자의 가야금, 윤호세의 장구장단이었습니다. 이 세가락 별곡을 두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통을 가장 깊이 이해한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가장 새로운 음악이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참 절묘한 그런 평이 아닌가

여름 배를 집어 당하라. 나무 배나 복구를 싣고 물 빼기다 벽구를 싣고 병과 북을 가득 싣고 억지금이 흘러가니 하이미에 타버린 옷 쓰고 육간부산에 유로를 두면서 사궁아 쳐다봐라. 대주 우리 둥둥 더 파 들고 둥땅하라. 허리 가운데 화자야 강담서 떠나구나. 서쪽을 뺑기대서 이리징내 하이패비냐. 그래도 허려지와 실롱시의 번호를 봐도 동사를 철하지 때보니라. 동사를 지어볼 때 어떤 농사를 지었더냐. 아래 운명이 정상배 여중이 천자차배 질포통이 밀다 아래 구개 밀다 황새 잘 먹고 그보다 냉게 잘 혼자 보라 되니 잘 여기저기 다 심었는데 가진주대를 심어보자. 물콩돌콩 청대콩 이팔청춘 부르대콩 방전마다 중년이 있구먼. 여기저기 다 심어놓고 가진 향임을 심어보자. 어떤 향임을 심어던가. 들을게 우리가 찌실파 마루를까지 여기저기 다 심었는데 10월이던 지대니 하대 동네 쓴모심 우리 동네는 쓴모심 신술자이나 베겼나 분뱅이 물고 참뱅이 꼭 구멍나서 둘러고 차고 보도사고 가다 거리며 아싸바싸가 위어다가 휘두렁저렁 걸어오니 행보가 등려하님들 동아리에 맞춰 어디

사각뿌리 우버뿌리 대갈래게 사주빨에 눈검둥에 필백에 공지 없는 등가소 여러 백필 두렀는데 나갈 적이는 빈발이 두를 적이는 찬발이 백가지가 부르다가 한마당이는 암노조 뒷마당이는 뒷노조 다들 복도 많으시듯 이래가지고

상부 타령 보내드릴 텐데요. 뭐 두말할 필요 없이 노래가 좋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어떤 신청곡 빈도나 또 좋아하시는 어떤 반응으로 봤을 때 세 손가락 안에 꼽는 노래이지 않나 싶은데 오늘은 또 오랜만에 늘 한 5분에서 6분 정도 들었던 것 같은데 오늘 조금 길게 준비해봤습니다. 안비취, 지화자, 최창남의 소리로 창부타령 12분 조금 넘는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모습이 선합니다. 안비치, 묵계월, 이은주 명창과 함께하며 신나게 장구치며 소리를 이끌던 모습. 지금 소리꾼들의 무대와는 다른 그 예전의 멋스러움이 그립네요. 긴 음악을 들으며 퇴근하다 보니 퇴근길이 짧아져 좋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노래가 좋다 이렇게 하면서 참 방송 통해서 수다를 많이 떠는데 좋은 노래들 들으면 수다 떨 때보다 시간이 더 빨리 가는 것 같은 느낌? DJ로서 진행자로서 좋아야 되는 건지 안타까워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래가 좋다이기 때문에 또 가능한 고민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2775님께서 창부 타령 얼씨구 좋다 신나 신나 라고 보내주셨는데 이 노래 들으시면 더 신나지 않을까 싶어요. 강원도 아리랑 밀양 아리랑 이어서 보내드릴 텐데요. 조감룡의 소리입니다.

이어서 들었습니다. 4921님께서 반갑습니다. 더워도 너무 신나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맞아요. 예, 몸은 덥지만 마음은 어떻게 노래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을 더욱더 내야 할 예, 그런 계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악방송 황민왕의 노래가 좋다. 오늘 생방송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5시 29분 18초 지나고 있는데요. 매일 2부에 마련하고 있는 순서 오늘 이 음악 시간으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음악, 오늘은 서도 잡가 배따라기를 만나보겠습니다. 배따라기는 어부들의 고달픈 신세 한탄이 담긴 노래입니다. 우리는 구태여 뱃사람이 되어서 먹는 밥은 사잣밥이요 자는 잠은 칠성판이다 라는 노랫말이 등장하는데요. 사잣밥은 저승사자에게 대접하는 밥이고 칠성판은 관 바닥에 까는 얇은 널조각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죽음을 곁에 두고 산다는 뜻이겠죠. 배따라기는 서도 지역의 업노동요로 불리다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서도 잡가로 정착된 곡입니다. 지난주 우리 노래 잡학사전에서 소개해드렸던 평양의 선소리패죠. 날탕패가 서울중앙무대에서 불렀던 대표곡 중 하나가 배따라기였다고 하고요. 당시 서도 명창들의 흥행을 성공으로 이끈 노래도 바로 이 배따라기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발견된 SP 음반의 서도 잡가 중에서 배따라기 계열의 음악이 수심가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는데요. 이것만 봐도 인기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해방 이전에는 배따라기가 서울식과 서도식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서도식 배따라기는 문영수, 이정화가 처음 녹음을 했는데 현행 서도 잡가 배따라기와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서울식 배따라기는 박춘재, 김홍도가 처음 녹음했는데 경기 잡가와 유사한 선율과 식임새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경기 명창, 묵개월 김옥심 두 분의 소리로 배따라기 들어볼 텐데요.

술로만 돌아든다. 유량을 온다 문소리

정천요 이소룡분 백노주난 이태백

안재재와를 아오지 기풋

0: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1: 김선근의 문화 소식입니다. 7월 25일 토요일 지방 곳곳에서도 한여름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국악 공연이 이어집니다. 먼저 오후 4시 오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선 공명 콘서트 기린 자리가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이번 공연은 오산문화재단이 공연예술지역유통지원사업의 첫 무대로 선보이는 공연인데요. 지역에서도 수준 높은

창, 다른 노랫말 발췌 그 다섯이라는 주제로 마련됐는데요. 평소 자주 접하기 어려웠던 가곡의 노랫말 12곡을 엄선해 소개하며 익숙한 가곡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매력과 깊이를 새롭게 들려줄 예정입니다. 무대엔 국가무형유산 가곡이수자인 강권순 명인이 여창을, 홍창남 명인이 남창을 맡아 깊이 있는 소리를 들려주고요. 여기에 가야금 이지영, 검은고의 유영주, 피리 박영기, 대금 김상준, 장구 김웅식 등 정상급 연주자들이 함께해 가곡 특유의 품격 있는 선율을 완성합니다. 또 서울예술대학교 명예교수인 하주화 교수가 해설을 맡아 가곡의 음악적 특징과 감상 포인트를 쉽고 흥미롭게 풀어줄 예정인데요. 천천히 흐르는 선율 속에서 우리 전통 성악이 지닌 절제의 미학과 깊은 여운을 느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성근이었습니다.

요즘 신호등은 참 친절해졌습니다. 불빛이 바뀌기까지 몇 초나 남았는지를 숫자로 알려주니까요. 예전에는 이제 곧 신호가 바뀔 거라고 초록불이 깜빡깜빡하는 정도가 다였는데요. 그 곳이 얼마만큼인지는 알 수 없으니 뛰어갈까 포기할까 망설일 수밖에 없던 그 시절. 그에 비하면 내게 남은 기회의 시간을 정확히 알려주는 요즘 신호등은 우리의 결단을 훨씬 쉽게 만들어주죠. 우리 인생길에서도 지금이 서둘러 발걸음을 내디뎌야 할 땐지 아니면 잠시 멈춰 다음 신호를 기다려야 할 땐지 정확한 타이밍을 알려주는 신호등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잔여 시간 표시등은 커녕 신호등 자체가 없는 게 인생길이니 결국 눈치 있고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정말 얼마나 좋을까요? 아, 근데 아무리 세상이 좋아지고 문명이 발달해도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타이밍은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사랑도 타이밍이고 인생 모든 일에 적절한 타이밍이 정말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인데요. 여러분의 인생에서 환상의 타이밍으로 좋은 기회를 얻었던 경험이나 여러분의 인생에서 환상의 타이밍으로 좋은 기회를 얻었던 경험이나 반대로 타이밍이 어긋나서 낭패를 본 경험이 있다면 오늘 함께 나눠주세요. 자,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 주제는요. 타이밍 때문에 웃고 타이밍 때문에 울었던 그때 그 시간.

이치현의 노래, 김건우의 소금, 이강산의 해금, 이종헌의 아쟁 연주로 페이트 듣고 왔습니다. 맛있는 라디오 화요일 1부에는 우리 노랫말 돌봄이 함께하죠. 오늘은 또 어떤 노랫말에 담긴 표현을 특별히 돌보게 될지 오늘도 귀 쫑긋 마음 활짝 열고 기다려주세요. 매일 코너 참여해 주시는 분과 사용과 신청곡으로 소통해 주시는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선물 드리고 있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세트, 잔류 세제 걱정 없는 순한 고집 강청에서 친환경 비누 세트,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 김치를 드립니다. 드들강님께서요. 신호등 없어도 언제나 멈춰 행복한 곳 만나와. 그곳에는 언제나 곱게 어울려주시는 보이님. 사람 사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해주셨네요. 아유 그래요. 사람 사는 곳에 신호등도 있고 음악도 있고 이야기도 있지요. 자 3033님께서는요. 신호등 건널 때 세상 많이 좋아진 걸 느껴요. 제가 초등학교 시절 때는 신호등에 숫자 떨어진 것 자체가 안 나왔는데 세상이 바뀌는 큰 타이밍 같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저는 요즘에 너무나 이 숫자 나오는 그 초식에 나오는 게 익숙해져서 옛날에는 어땠었나? 가만 생각해보니 정말 그 신호등 자체가 깜빡거리던 네, 그 시절이 있었네요. 6714님께서요. 나의 타이밍은? 내가 청소를 열심히 해도 빛이 안 나고 남편이 청소하면 시어머니께서 오늘 깨끗하다 하세요. 아, 이거 정말 타이밍이네요. 그쵸? 아유, 정말. 근데 우리 시어머님들은 뭔가를 알고 계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아유, 드는 그런 문자입니다. 자, 4311님께서요. 내가 사면 떨어지고 마누라가 사면 오르는 집값. 마누라 말이 최고입니다. 해주셨는데요. 아, 이건 정말 망고의 진리인 것 같아요. 아, 이... 모든 가정이 이 법칙에 따라 흘러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 아내분들께서 이런 참 부동산이나 이런 거에는 뭔가 촉이 네, 좋으신 것 같습니다. 홍천 집 나온 남자님께서는요. 저녁 6시 타이밍 만나지요. 이제 저녁 먹고 다시 뒤집어져 있어요 해주셨어요. 오늘은 조금 저녁을 일찍 드신 것 같습니다. 네, 편안히 쉬는 시간 보내시고요. 간단히님께서는 보디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목소리 들으니 너무 반갑고 좋네요. 보고 싶었어요. 체코 공연 잘하시고 오신 거죠? 더운데 고생하셨어요. 그 나라도 덥나요? 여긴 비가 많이 와서 힘들었는데 괜찮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이게 제가 다녀왔더니 한국은 정말 습하고 더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 체코 같은 경우에 제가 있는 동안에는 아침 저녁으로는 굉장히 좀 쌀쌀할 정도로 선선해서 긴팔 입고 다니고 낮에는 한낮에는 그래도 태양이 쨍하니까요. 그래도 낮에는 조금 덥긴 했는데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네 심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습해서 굉장히 더웠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었어요. 모두 건강 네 유의하시면서 이 더운 여름 잘 보내셔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음악 듣고 와서 우리 노랫말 돌보미로 건너가 볼게요. 판소리 공장 바닥소리의 연주와 노래입니다. 놀나이다.

뭐.

김보미의 우리 노랫말 돌보미. 우리 전통 가학 장르의 노랫말, 그 안에 담긴 낯선 단어와 표현들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알아가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민요 한 곡의 일부를 들려드릴 건데요. 역시나 그중 어느 지점에서 잠깐 다른 노래가 튀어나와 원래 노랫말이 가려지게 될 겁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바로 그 자리에 가려진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는 건데요. 정답 보내주실 문자 번호 샵0302,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이용료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아무 힌트 없이 일부 노랫말이 가려진 민요 한 소절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경기민요 창부타령의 일부가 나왔네요. 자, 그런데 오늘도 어김없이 따궁따구궁하고 김동원의 입장단 부리가 중간에 튀어나왔죠. 자, 이 입장단에 가려진 원래 노랫말이 무엇인지 샵 0302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이 따궁따구궁 앞뒤로 어떤 노랫말이 나왔는지부터 살펴봐야겠죠. 우선 얼씨구, 절씨구, 절씨구, 지화자, 조화. 아니 노지는 못하리라. 이렇게 창부타령의 후렴구가 먼저 나왔고요. 바로 이어진 노랫말은 지리하구나 님 이별은 생각사록 목이 메고. 여기서 지리하다라는 말은 현대 국어사전에는 지루하다의 비표준어로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이 노랫말 안에서는 단순히 무료하다는 의미의 지루예요. 하지만 이 노랫말 안에서는 단순히 무료하다는 의미의 지루함이 아니라 지긋지긋하게 괴롭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생각사록은 현대어로 바꾸면 생각할수록인데요. 그러니까 연결해 보면 임과의 이별을 생각할수록 목이 메서 괴롭다는 얘기죠. 자, 이 뒤에 바로 따궁따궁궁 없어 못 보느냐.

면, 6번 필요연, 7번 자매결연. 이 중에 무엇이 들어가야 말이 될지. 자, 다시 한번 보기 읽어드릴게요. 1번 자연, 2번 우연, 3번 사연, 4번 인연, 5번 공연, 6번 필요연, 7번 자매결연. 자, 다시 한번 오늘의 문제 한번 들어보면서 생각해 보세요.

네. 이 따궁따궁따구궁에 들어갈 원래 노랫말 무엇인지 맞춰주시는 건데요. 오늘 여러분 조금 어려우신가 봅니다. 네. 결정적인 힌트를

비슷하는 말로 가장 많이 쓰이고요. 꼭 뭐 사람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나 일 또는 사물과 맺어지는 관계도 이것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앞서 드린 보기들 중에서 이것에 해당하는 말을 고르시면 되겠죠. 1번 자연, 2번 우연, 3번 사연, 4번 인연, 5번 공연, 6번 피로연, 7번 자매결연. 네, 이 중에 오늘의 정답이 있고요. 자, 오늘 문제가 좀 어려워서 이 정답 문자가

네. 너무나 빨리 지나갔죠? 정답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3033님께서요. 어우, 정답 보내주셨네요. 네.

여러분. 자, 윤혜성님도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5330님께서 국악방송 중이 시간에 만나 듣는 것도 이것이겠지요 해주셨어요. 아유, 좋습니다. 자, 2723님께서요. 매일 저녁 만나는 만나도 이것이지요 해주셨고요. 4835님께서 드디어 정답 보내주셨네요. 자, 1790님, 네, 수정합니다 하시면서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2813님께서도 저이다 하시면서 정답 잘 보내주셨고요. 2813님께서도 저와 국악방송에 이것 또한 좋으시고 해주셨어요. 0750님도 정답 주셨고요. 그리고 3515님, 우리 부부도 이것 된지 35년 해주셨네요. 자, 좋습니다. 5205님도 정답 주셨고요. 0118님, 맞아요. 이 말이 딱입니다. 옷깃만 스쳐도 이것. 이제 아시겠죠? 자,

자, 8738님께서요. 짝사랑했던 첫사랑 그 사람과 11년 전에 충무로역에서 우연히 만났고 7년 전에 신발가게에서 그리고 3주 전 예식장에서 만났어요. 이제 한 번만 더 만나면 이것이라 생각하고 고백하려고요 해주셨습니다. 와, 다음에 네, 만나시면 꼭 고백하시길 그리고 그 후일담도 저희에게 꼭 알려주셔야 돼요. 자, 5226님께서요. 수많은, 요거는 중복돼서 이렇게 또 보내주셨네요. 자, 7813님께서는요. 좋은 이것은 인생의 낙이지요. 해주셨어요. 아, 그럼요. 너무나 소중합니다. 자, 3437님께서 불교에서는 이것 작복이 제일 중요하다 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자, 3098님께서 버스 놓친 덕분에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만났습니다. 대단한 이것이죠. 신기해요. 해주셨어요. 아, 그래요.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자, 1415님께서는요. 가수 이선희님의 노래 제목이기도 하죠. 문제가 어려운데 빠르게 듣기로 듣다가 웃었네요. 하시면서 정답 보내주셨고요. 바람바람님께서요. 오늘 이것이란 것 때문에 더 힘들었는데 퀴즈 정답이 또 이것이라서 재밌네요. 오늘 답답한 일로 이선희의 이것을 점심

0: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2부에 발표할게요. 자, 그럼 내일 날씨 알아보러 갑니다. 오늘은 경남 거창으로 갑니다.
1: 안녕하세요. 이한철의 창호의 드린 햇살 DJ 이한철입니다. 행복한 퇴근길엔 맛있는 라디오, 즐거운 출근길엔 창호의 드린 햇살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저녁을 채우는 고품격 음악방송 김보미의 맛있는 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김보미 캐스터 지금 어디에 계신가요?
0: 네, 저는 지금 거창 창포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축구장 66배

D.E.K. 김도훈의 노래로 태평가 6997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6997님께서요. 새싹사연으로 보내주셨는데요. 태평가도 신청해 주시고요. D.E.K. 김도훈의 노래로 태평가 6997님의 신청곡으로 함께 듣고 왔습니다. 6997님께서요. 새싹사연으로 보내주셨는데요. 태평가도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 사과밭 놀러 오셔요 하시면서 정답과 함께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사과밭이 어딘지 알려주셔야 저희가 다 함께 놀러 갈 수 있을 텐데요. 어딘지도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0389님께서는요. 우리 이웃 21년 동안 정말 좋은 인연이 됐어요 해주셨어요. 와, 21년 동안 이웃 사촌으로 이렇게 지내셨으면 거의 뭐 가족이죠. 그쵸? 네, 속속들이 정말 서로의 어떤 슬픔, 기쁨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소중한 인연입니다. 승승장구님께서는요, 듣기만 했는데 우리말 돌보미로 가사를 알아가서 좋아요 해주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가사를 알고 들으시면 좋음, 네, 두 배입니다. 자, 맛있는 라디오 1부 마무리할 시간이죠. 2부에는 봄 뒤에

0: 그리하여 소리꾼이 마지막 이야기를 들려드려보자면 책간으로 달아나던 노일저대는 변속관 디딤돌에 목 매달아 죽고 체면 없는 남선비는 정주목으로 달려가다 정낭의 목이 턱 걸려 죽었다지. 또 이 이야기 들으시면 사람 죽는다는 말 어찌 저리 쉽게 하나 하실지 몰라도 노일저대는 그렇게 측간신이, 남선비는 정주목 정살지신이 되었구나. 그리고 여산 부인과 일곱 아들은 어찌 되었는지.
1: 안녕하세요, 은영선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현종 시인의 시 방문객의 일부입니다. 주말 오전 11시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선의 함께 걷는 길에서 삶에 대한 자기만의 시선을 에세이로 풀어낸 사람들,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꿈꾸며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걷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우리 같이 귀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꽃보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으로 전하는 인터뷰 프로그램,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은영선의 함께 걷는

세상의 별별 아리랑을 만나는 시간.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과 함께했습니다. 국악방송 연중 캠페인 별별 아리랑. 이 캠페인은 문화와 예술을 사랑하는 재과 전문그룹 크라운 혜태재과와 함께합니다.

장명서의 노래로 내일로 함께 들으면서 맛있는 라디오 2부 문 열었습니다. 2부에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소식들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봄디의 세상 맛보기. 화요일은 화제의 이슈가 기다리고 있고요. 타이밍 때문에 웃고 타이밍 때문에 울었던 그때 그 시간을 주제로도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주세요. 샵 0302 50원 또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 사연 쓰기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7237님께서요. 남편이 29년을 청춘을 바쳤던 회사를 구조조정으로 그만둬야 했어요. 는 100원의 유료 문자와 국악방송 전용 앱 덩덕쿵 사연 쓰기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7237님께서요. 남편이 29년을 청춘을 바쳤던 회사를 구조조정으로 그만둬야 했어요. 가장 힘든 시기였는데 퇴직금 일부를 분식집 한다고 쓴다고 하고 어렵게 허락받아서 가게를 시작하고 1년을 못 버텨냈어요. 타이밍을 잘못 맞췄던 것 같아요. 이젠 장사 말을 안 꺼냅니다. 여보, 미안하고 직장생활 잘하니까 믿어주세요 해주셨어요. 아유, 우리 7237님 얼마나 힘든 시간 보내셨겠어요. 그쵸? 그래도 지금 직장생활 잘하고 계시니까요. 우리 남편님 네, 좀 잘 믿어주시고 서로 다독이면서 네, 그렇게 잘 시간 보내시면 좋겠네요. 8738님께서요.

정부가 세계유산 등재 당시 약속했던 것과는 달리 조선인 강제노동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라고 권고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 초안이 지난 15일 공개돼 치열한 논의가 예상됩니다. 이상 화제의 이슈 김보미였습니다.

김재우의 노래로 백산별곡 듣고 왔습니다. 한국의 갯벌들 추가 등재됐으면 좋겠고요. 일본의 역사 왜곡도 바로잡아서 올바른 역사와 정보가 널리 알려지면 좋겠네요. 승승장구님께서도요. 여러 곳이 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좋겠네요. 창부타령 김재우의 노래로 백산별곡 듣고 왔습니다. 한국의 갯벌들 추가 등재됐으면 좋겠고요. 일본의 역사 왜곡도 바로잡아서 올바른 역사와 정보가 널리 알려지면 좋겠네요. 승승장구님께서도요. 여러 곳이 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면 좋겠네요. 창부타령 태평가 너영나영 좋은 곡들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해주셨고요. 김인설님께서도 6시는 모두 너영나영 맛있는 라디오 해주셨네요. 그래요. 너영나영 모두 함께한 만나 네 마칠 시간 이제 됐습니다.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 계시죠? 범 장기지떡 떡 선물 세트는 0118님 그리고

국악의 날 지정기념 특별기획 이달의 국악인 별 기록으로 만나다 심소 김천흥은 평생 전통예술의 전승과 복원이라는 일념으로 살았던 예술인이다. 1922년 이왕직 아악부원 양송소 2기생으로 입소해 궁중의 음악이론과 각종 무악을 익혔으나 궁중무악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속춤의 대가 한성중과 교분을 나누며 궁중예술과 민속예술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자신의 예술세계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했다. 창작춤에도 관심을 가졌던 심소는 무용극 처용랑, 만파식적을 안무하여 전통예술의 재창조를 위한 초석을 세웠다. 향년 99세로 영면하기까지 국립국악원의 원로사범, 종묘제례악과 처형무의 예능보유자로 활동하며 전통예술의 보존과 더불어 살아있는 전통을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 연주자로서 필요한 그런 뭐 트레이닝에 선생님이 관여를 하셨으니까 그때는 조금 더 엄하게 하셨죠. 그다음에 뭐 연주인의 자세, 네, 자세에 관한 얘기 많이 해주셨어요. 그 정확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활을 좀 뭐 천금같이 무겁게 써야 된다든지 자세를 좀 똑바로 하고 앉아서 정자하고 뭐 몸을 너무 흔들면 안 된다든지 이제 그런 말씀 주로 많이 해주시고 정확에만 이렇게 신경을 쓰신 게 아니고 한 80년대 초쯤부터 이제 대학에서 창작음악을 가리키면서 그런 레파토리를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해금 연구회라는 거를 이제 만드셨는데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일을 하면 항상 발벗고 선생님 두 분이 뭐 뛰어가셔가지고 뭐 문화부든 어디든 그렇게 읍서 하시고 이겨내시고 그랬던 걸로 저희가 기억하고요. 어떻게 보면 정신적인 지주 역할을 하신 거죠. 저도 나이가 먹고 연주 생활이 조금 더 길어지고 이러니까 아 그때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거였구나. 근데 그때는 왜 그거를 이해를 못했을까 이제 그런 생각 많이 들었고 선생님하고 어쨌든 같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할 수 있었다는 게 가장 큰 거죠.

0: 할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이원필이 쓴 시에 이웅이 곡을 붙인 봄날의 왈츠, 소프라노 한경미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빨간 머리 주근깨 소녀 앤 셜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재미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일까요? 빨간 머리 앤의 터무니없어 보이는 긍정적인 생각을 떠올리다 보면 입가에 웃음이 번지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평범한 하루를 조금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한석훈 씨, 김수진 작곡, 연, 포레스텔라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박문호 씨, 정환호 작곡, 님이여 그때만을, 소한 하루를 조금 더 사랑하게 됩니다. 이어서 두 곡 준비했습니다. 한석훈 씨, 김수진 작곡, 연, 포레스텔라의 목소리로 보내드리고요. 박문호 씨, 정환호 작곡, 님이여 그때만을, 소프라노 손지수의 목소리로 보내드립니다.

풍류 검고산조 그리고 남도 작가 육자백이 흥타령을 선보였습니다. 첫 번째로 들으실 곡은 신캐동류 검고산조입니다. 이 산조는 검고산조의 창시자인 백낙준의 가락을 토대로 그의 제자였던 신캐동이 자신만의 음악적 색채를 더하여 완성한 유파입니다. 1967년에 신캐동 명인이 국가무형유산 검고산조 예능 보유

사랑한다는 말 대신. 정급별 시인의 시 세상의 등뼈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내 몸을 내어주는 일, 상대가 기댈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것이야말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 마음을 보살피는 시간, 7월 21일 화요일,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인찬의 글과 음악의 온도 시인 황인찬입니다. 오늘의 첫 곡, 바람 곧 현악부의 우리에게 위로 전해드리면서 7월 21일 화요일 글온도 생방송으로 문 열었어요. 네, 오늘 오프닝에선 정급별 시인의 세상의 등뼈에 한 대목 읽어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게 몸을 내어주고 등을 내주는 일이 사랑이라고 말하는 시였는데요. 우리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다면, 그리고 서로에게 등을 내어줄 수 있다면 우리는 분명 더욱 강해질 수 있겠죠. 사랑은 항상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니까요. 네, 오늘도 좋은 글과 음악 준비했습니다. 한 시간 동안 함께해 주세요. 0507님, 와 진짜 오랜만에 라디오 듣네요. 어플에 문자 보내기 버튼도 생기다니 월요일 시작 좋은 하루 보내시고 아직 일이지만 푹잘 자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라고 월요일에 또 사연 보내주셨고요. 또 더불어서 오늘도 오랜만이에요. 퇴근하며 찍은 무궁화 보냅니다. 라면서 또 무궁화 사진도 함께 보내주셨어요. 아우 너무 예쁘네요 진짜. 요즘이 딱 무궁화 철이거든요. 진짜. 아, 너무 예쁘고 좋습니다. 여름이라는 생각이 참잘 들어요. 그리고 능소아님도 월요일에 그런도 한 시간 너무 짧게 느껴져요. 이번 주도 힘내세요. 으쌰으쌰라고 또 이렇게 인사말 보내주셨어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111님, 시애님 목소리는 청심환 같이 마음이 차분해져요. 좋은 글귀 읽어주실 때마다 그냥 참 좋아요라고 또 이렇게 좋은 말씀도 보내주셨습니다. 아유 어쩌면 좋아요. 다들 이렇게 반겨주시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네요. 그리고 아 3033님은 아 저도 연애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네, 아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겠죠. 네, 화이팅 하시고요. 외롭고 심심할 때 저희 그론도가 친구가 되어드린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1021님, 친구들과 봉사활동 다녀왔어요. 10년째 봉사활동하고 있습니다라고 보내주셨어요. 어머 세상에, 10년째 이거 봉사활동 한번 가는 것도 대단한 일이지만 정말 10년이나 하고 있다는 건 보통 정말 대단한 일이 또 아니 아닙니다. 진짜 이거 어떻게 이렇게 또할수 있을까요? 진짜. 네,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피곤하실 텐데 저희 그룬도 함께 또 편안한 휴식되는 밤 보내시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 음악 한 곡도 듣고 돌아오도록 하지요. 김보미의 여러분의 연주로 마시멜로 듣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덩덕홍 앱을 통해선 정보 이용료 없이 사연을 남기실 수도 있어요. 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특별한 선물도 드리고 있어요. 슬림한 데일리 습관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을, 속초의 역사를 품은 칠성 조선소 카페에서 커피 드립백을 매주 두 분께 드립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물 신청은 샵 0302 문자메시지로만 받고 있고요. 선물 신청해 주실 땐 말머리에 어떤 선물인지 꼭 함께 적어주세요. 당첨자 정보는 그런돈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0389님, 시어머니 댁에 반찬해 드리고 왔어요. 나이가 드시니까 딱딱한 음식은 안 좋아하시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우, 근데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근데 뭐 어떤 반찬해 드렸을까요? 맛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뭔지도 모르는데 들기 시작하고요. 네, 그 시어머니도 정말 고맙게 그리고 맛있게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현미님, 아마 이거 오프닝 듣고 보내주신 사연 같아요. 소녀시대에 다시 만난 세계가 생각나요. 널 생각만 해도 난 강해져. 서로 기대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 세상의 등뼈라는 시였죠.

느낌 아시멜로군요. 자주 들었는데 참 경쾌한 리듬이 좋습니다. 공원의 풀벌레 소리와도 잘 어울립니다. 시원한 바람이 좋은 밤입니다.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지금 공원 산책하면서 듣고 계시는군요. 근데 진짜 밤 공기가 좀 선선해가지고 오늘 날씨가 제법 괜찮았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비가 많이 오고 막 그래서 좀 아유 참 괴롭다 하긴 했는데 서울 지역에서는 덕분에 좀 온도가 내려가서 좀 괜찮은 날씨 된 것 같습니다. 또 근데 또 남부지방에서는 또 푹 찌고 무덥다고 또 그런 이야기 들려왔던 것 같은데 네, 정말 아 여름 정말 여러모로 날씨가 참 괴로운 시절이다 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 네, 정말 아 여름 정말 여러모로 날씨가 참 괴로운 시절이다 라는 생각 들기도 하고요. 네, 모두들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는개님 새싹 사연인데요. 지루한 장마로 집안이 꿉꿉하네요. 눅눅한 거 기분 딱 안 좋지요. 그렇다고 보일러 돌리기도 그렇고 어서 맑고 시원한 날 오면 좋겠습니다. 욕심이지만 봄 가을만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아 근데 여름은 진짜 더운 것 더운 건데 이 눅눅하고 습한 게 참 괴롭죠. 근데 아, 근데 봄가을만 저도 사실 봄가을이 훨씬 좋긴 하거든요. 근데 봄가을만 있으면 또 뭔가 약간 섭섭하긴 할 것 같아요. 일단은 맛있는 수박도 먹어야 되고 이 여름의 날씨, 여름의 음식들도 이거 즐겁긴 하니까 아유 참 여름이 좀 너무 길지만 않았으면 좋겠다. 너무

칭찬한다고 생각할까 봐 등등 여러 걱정되는 마음이 칭찬을 주저하게 만든다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신뢰가 되는 칭찬이 있기도 하죠. 외모를 함부로 평가하거나 사적인 영역을 지나치게 건드리거나 혹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대견하고 그 좋은 점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야기해서 상대를 북돋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멋진 사람이라는 건 아주 분명한 일이기도 할 테니까요. 네, 저희 크론도도 항상 좀 칭찬을 더 잘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항상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능소환님, 저는 주위 분들께 진심 한 스푼 넣은 칭찬해주는 거 좋아라 하는데 내 마음까지 좋아지거든요. 앞으로도 더 많이 자주 해야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능소환님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라고 또 제가 또 한번 칭찬 살짝 얹어볼게요. 그리고 칭찬을 더 잘해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항상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능소환님, 저는 주위 분들께 진심 한 스푼 넣은 칭찬해주는 거 좋아라 하는데 내 마음까지 좋아지거든요. 앞으로도 더 많이 자주 해야겠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능소환님 너무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라고 또 제가 또 한번 칭찬 살짝 얹어볼게요. 그리고 밥빵면 밥빵면님 새싹 사연인데요. 아, 닉네임.

제주에 가서 행사했는데 또 거기서도 또 누가 아우 저그 번호 뭐뭐뭐뭐예요. 너무 오랜만에 요즘 못 듣고 있었는데 너무너무 반가워요 이러셔가지고 제가 또 너무 깜짝 놀라서 또 너무 반갑게 인사를 또 나눴었죠. 그런 실제로 어디 이렇게 현그 오프라인에서 그런 듯 듣고 있어요. 이게 가장 기분 좋은 말 중에 한것 같은데 어머

어떻게 조신지 모르겠고 덩달아덩 덩덩덩덩덩쿵

국악방송에서 온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대한민국 대표 창작국악경연대회 21세기 한국음악 프로젝트를 마련하고 현대적인 국악 창작곡과 역량 있는 음악인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시작한 이후 우리 음악의 가능성이 마음껏 펼쳐지는 꿈의 무대로 자리 잡았죠. 얼마 전엔 20회를 맞이한 올해 대회가 성대하게 마무리됐는데요. 총 64개 지원팀 가운데 1, 2차 예선을 통과한 10개 팀이 참여해서 직접 만든 작품을 선보였습니다. 스타의 산실, 실험의 장이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독창적이고 열정적인 무대들이었죠. 그리고 대상인 대통령상은 이 팀이 차지했는데요. 이름이 개호주 밴드입니다. 개호주란 새끼 호랑이를 뜻하는 순우리말로 젊고도 맹렬한 기세를 통해 전통민요에 블루스, 로커빌리 같은 장르를 결합해 새로운 음악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들려준 음악은 경기잡가 장기 타령과 서양 블루스를 결합한 곡 장기 블루스였습니다. 생동감 넘치는 에너지와 블루스 화성을 절묘하게 엮어냈다는 찬사를 받은 무대였어요. 전통잡가 장기 타령엔 중국 고사나 인물, 덕담, 경치와 정서를 담은 시들이 사설로 담겨 있고 마지막엔 이 장기에 대한 내용이 나와서 장기 타령으로 불립니다. 그럼 들어보시죠. 장기 블루스, 개우주 밴드의 노래와 연주입니다.

웃음이 안 나고 남들 웃는 거 보면 니들은 왜 웃음이 나오냐 막 화가 날때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저는 좀 기분 전환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좀 웃긴 거 찾아보는 편이에요.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 거좀 보고 웃긴 거좀 보면서 괜히 헛웃음 혹은 실실 웃고 뭐 이런 거 조금 하다 보면 웃으면 진짜 기분 약간 좋아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억지 웃음 나오는 것이라도 한번 찾아보려고 애를 써보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기분 좋아질 때까지 그냥 푹 쉬고 누가 찾아보려고 애를 써보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기분 좋아질 때까지 그냥 푹 쉬고 눈 감고 자버리는 것도 기분 전환할 때는 참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구사일사님 또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러면 이어지는 음악입니다. 고레아와 서사무엘이 함께하는 왔단다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서 휙 가버리기도 하고 진짜 안 가기도 하고 예, 모쪼록 예, 지금부터 예, 지금부터는 좀 편안한 시간이시기를 시간이 되시기를 바랄게요. 임병수 씨의 노래 들어볼까요? 아이스크림 사랑.

가수 이름과 노래 제목. 문자번호 샵 0302, 우물정 0302,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덩덕궁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노래 갑니다.

우울한 날이 계속 이어지나? 아, 우세이더가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자, 퍼플님, 유엔의 파도. 이 뭐야? 갑자기? 이건 그냥 신청곡 보내신 거 아니에요? 푸들푸들님, 아싸라비아. 응? 막 던지시고요. 돌담사이로님, 클론의 응? 막 던지시고요. 돌담사이로님, 클론의 뚱돼지 살 빼라. 뚱돼지 살. 어우, 독설이신데요. 꽝다리 잡아라란 말은 있었는데, 클론의 꽝다리 잡아라. 물보라님, 클론의 쿠알라룸푸르.

님도 맞춰주셨어요. 옛날엔 그냥 신나는 곡으로만 들었는데 요즘은 가사에 집중해서 듣게 돼요. 이 곡도 들으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놀라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랩이 좀 나오잖아요. 기쁨과 슬픔이 엇갈리고 좌절과 용기가 교차되고 만남과 이별을 나누면서 이렇게 우린 살아가고 하고 나서 아마 바뀌는 모양이에요. 구준엽 씨가 먼저인지 아니면 강원래 씨가 먼저인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숨 쉴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시작하기 전에 깊게 들이마시고 한 번에 쭉 갔어요. 그러고 나서 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해서 무너지게 되던데 이걸 뛰면서 막 하시면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덩덕쿵 당첨자는 도토리 대굴님이십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번호 샵 0302로 성함, 주소, 닉네임 보내주십시오. 자, 문자 당첨된 분들은 저희가 별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더 맞히기 쉬운 재밌는 노래로 준비하도록 하죠. 아, 3033님께서 신청해 주신 노래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정화 씨의 에미랜다, 엄정화 씨의 페스티벌.

안 가는 게 좋겠죠. 산도 마찬가지고 동네 공원 예 괜찮네요. 전혀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 저를 산책 친구로 삼아주셔서 감사해요. 마치 저도 좀 걷는 것 같은데요. 신청해 주신 노래 들려드릴게요. 변진섭 씨입니다. 바람은.

변진섭 씨의 바람은, 네, 이어서 김범수 씨의 지나간다 들려드렸어요. 두 곡 합치면 바람은 지나간다네요. 변진섭 씨의 노래는 우리가 예전에 그 변진섭 씨 초창기에 히트곡 많이 발표하실 때, 양산하실 때 아주 그 시절하고 목소리가 조금 달랐는지 많은 분들이 변진섭 씨 맞아요? 라고 질문해 주셨는데, 예, 변진섭 씨의 목소리, 멋진 목소리 맞았습니다. 5085님께서요, 안과에 다녀왔는데요, 안구건조증이라고 레이저 치료를 권하더라고요. 비용도 비용이지만 좀 알아보고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은 약만 받고 나왔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눈에 온찜질하는 것도 조금 도움이 된다고 해서 이 음밤 들으면서 따뜻하게 눈찜질 좀 하려고요. 예, 좋은 판단이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굉장히 막 응급, 예, 위급한 상황에서 응급을 요하는 그런 상황에서 아유 저 집에 가서 좀 검색 좀 해보고 올게 이러면 혼나죠 의사 선생님한테. 근데 예,

안녕하세요. 작곡가 유은선입니다. 지친 퇴근길에 위로를 받고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항상 곁에 있는 것이 바로 음악이죠. 그 한 곡의 노래가 세상에 나오기까지 누군가는 수많은 밤을 지새우며 창작의 고통을 견뎌냅니다. 창작자가 자신의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때 우리는 더 좋은 음악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음악 저작권은 대한민국 문화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고 한국 음악을 끊임없이 성장하게 하는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강력한 동력입니다. 음악이 멈추지 않는 세상, 창작자의 꿈을 응원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걸 수도 있잖아요. 오히려 내가 지구 그냥 문자로 아니 말로 해야지 라는 게 불편을 줄 수도 있겠군요. 저 이 생각까지는 못 해봤는데 2923님께서 아내분이 문자로 하는 것은 아직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일 겁니다. 당분간은 문자로 하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런 의견이 많으시군요. 만약에 이게 맞다면 진짜로 그냥 기싸움이 아니고 나 아직은 진짜 말하기 싫어 이거라면 문자가 맞는 것 같긴 한데 또 다른 의견이 있죠. 대화 5085님 같이 문자로 하면 냉전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지면 어때요? 그러니까요. 저는 약간 처음에 사연 보고 제 머릿속에 든 사연은 생각은 이 문자하고 좀 비슷한 생각이었거든요. 물보라님께서 대화 모른 척 슬쩍 대화하세요. 대화하다 보면 화해가 쉬워집니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냐 이게 예, 2390님께서 대화하심이 좋을 듯요. 부인께서 어쨌든 말을 먼저 걸어 오셨으니 지는 게 이기는 거다라는 마음으로 다가가 보세요. 6367님도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죠. 예. 그렇다고 하도 대화가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대화요. 하시면서 쭌디님 의견도 궁금합니다 하셨는데 그 아까 제 의견은 이미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만약에 예. 아내분이 진짜로 대화할 준비가 안 돼서 그럴 기분이 아니야라면 또 그걸 존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동시에 같이 듭니다. 자, 그래요. 뭐 어차피 정답이란 건 없고 우리의 의견이 어디로 더 모아지는지가 지금 중요한 시간이니까 집계를 해보도록 하죠. 집계 끝났나요? 우와, 우리 결정해드립니다. 역사상. 역사라 봤자 한두달 됐냐? 가장 박빙이었던 거.

자두의 노래죠. 대화가 필요해. 예, 오늘은 그 자두 씨의 카랑카랑한 목소리 대신에 예, 바닐라 어쿠스틱에 조금 뭔가 좀 깎여져 있는 예, 부드러운 목소리로 감상을 해봤습니다. 모자이크님께서 대화를 시도해 볼게요. 감사합니다 하셨는데 예, 모쪼록 아 지금 말하기 싫어! 이런 반응은 안 오길 아 정말 그래요 뭐 먼저 말 걸어줘서 고마워 이런 뭐 워딩까지는 이렇지 않더라도 이런 식으로 분위기가 잘 이어가지면 정말 좋겠는데 나중에 결과도 한번 들을 수 있을까요? 자 결정해드립니다. 두 번째 사연

계시네. 0900님께서 생일은 진지하게 축하해주고 문구는 재밌게 써주면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하시면서 장가 가라고요? 예. 문구를 재밌게 써준 재미로 받아들일까? 아무튼 이런 의견이 있긴 있었습니다. 아, 항상 우리 소수의 의견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요. 또한살 먹었다 장가 좀 가라 하면 맞아요. 워낙에 그 사이가 좋은 또 모자라면 그거 보면서 크크크크 알았어 엄마 미안해 이럴 수도 있죠. 예. 근데 어쨌든 혼자셔요. 0900님. 예. 그 만약에 아니었으면 100% 사상 초유의 100%가 나올 뻔했는데 거의 만장일치로 비해피였습니다. 비와 외로움님. 예. 인생 별거 없다. 비해피. 요걸로 가시죠. 바비 맥퍼린입니다. Don't worry, be happy.

K-클래식 한 잔. 이 시대의 다양한 우리 음악 이야기를 매일 한 페이지씩 담아봅니다. 춘향가에서 방자. 이 방자는 꽤 재미있는 인물이죠. 주인공 두 사람을 이어주는 역할도 하지만 때로는 어린 연인들에게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방자의 거동을 묘사하는 대목이 몇 군데 있어요. 광한루에서

조약돌 덜퍽 집어 버들에 앉은 꾀꼬리 툭쳐 후이어 쳐 날려보고 장송가지 뚝 꺾어 죽장 삼어서 좌르르르 끌어. 춘향이 부르러 가는 길이 그렇게 멀진 않았을 텐데 예, 방자는 그 팀에 돌도 던지고 나뭇가지 꺾어서 질질 끌기도 하고 하기 싫은 일 억지로 하는 티가 좀 나는 거 아닙니까? 익살스럽고 흥겨운 노래 속에서 방자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네요. 다효주님, 범 내려온다가 또 떠오르네요. 내기가 왜 이럴 거나 아흑 하셨는데 왜 저도 예, 떠오르던데요. 다만 방자가 춘향이 데리러 가는데 범이 내려오면 큰일 나겠네. 그러면 안 되겠지. 민트소다님, 여자 보컬이 부르시는 방자하면 남자라는 여자 보컬이 부르시니 방자하면 남자라는 고정관념도 깨는 느낌이에요. 그래요. 그렇네요. 그러지 않았을까? 아우 저 어린 녀석이 그냥 내가 아무리 몸종이라 그래도 그 저 아우 저기 그래도 또 춘향이가 워낙 이쁘고 또 이쁘다고 소문나고 했으니 가서 한번 말 한번 걸어보는 재미도 또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날씨가 워낙 변화무쌍해서 마음이 많이 쓰이는데요. 그렇지만 장마철의 날씨조차도 이 여름이란 계절을 이루는 것이겠죠. 안녕하세요. 송지원의 국악산책 송지원입니다. 이 여름이란 계절을 이루는 것 중에 우리를 압도하는 건 아무래도 한꺼번에 쏟아지는 소나기가 아닐까 합니다. 그런데 예전의 소나기는 참 낭만적이었습니다. 잠시만 비를 잘 피하면 눈이 시원해졌고요. 언제 그랬느냐 싶게 금세 해가 반짝 나서 신선하기까지 했는데요. 요즘 소나기는 그 성정이 거칠어져서 폭우로 변신하기도 하고요. 가끔은 생채기를 내기도 합니다. 과잉의 시대라 이 자연조차 과한 표현을 하는 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럴 때 우리에게 음악의 낭만이 더 필요하겠죠. 오늘 산책길 첫 곡, 지름시조 골랐는데요. 남창 지름시조, 태백이 듣겠습니다. 이동규의 노래로 전해드립니다.

비슷한 서정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무박 한 장단의 느린 속도로 연주하는 여유로운 음악 여밀락 오늘 1장 보내드립니다. 국립국악원 정악단의 연주입니다.

해석하고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월출 낭주 금정동, 월출산 낭주골 금정면 태어난 아이, 영강 유저 해란통, 영산강 물가에 푸른 버들 유해란, 일사대표 국가 등, 14세에 국가대표 발탁되고, 2호세도 평정 중, 25세에 세계를 평정했네, 초심불망 겸손

영산회상 중에서 하현도드리부터 군악까지 연주했는데요. 현악 영산회상 해탄 감상하셨습니다. 예악연구회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윤성혜 이방실의 검은고, 김윤희 강효진의 가야금, 조유회의 양금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같이 습한 날씨에 현악기의 맑은 소리

하여 버리고 가라 하건만은 가다가 자질려 죽을 센정 나는 아니 버리고 갈까 하노라. 자질려 죽다라는 거는 눌려 죽는다는 말인데요. 사랑의 무게 때문이겠죠. 여창가곡 반우반개 환계락 듣겠습니다. 김연기의 노래 이재화의 검은고 연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줄령을 허위허위 넘어가니 모르는 벗님네는 그만하여 버리고 가라 하건만은 가다가 자질려 죽을 센정 나는 아니 버리고 갈까 하노라. 사랑의 무게가 너무 무거우니 버리고 가라 하지만 내가 거기에 짓눌려 죽을 망정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고 노래하네요. 여창가곡 반우반개 환계락 사랑을 찬찬 들으셨는데요. 국가무형유산 가곡 보유자 김영기의 노래였고요. 이재화의 검고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음악 문화의 여백 승무 한영숙

애환과 숨결이 진홍색의 언어로, 암묵의 언어로 깊이 음각되어 있다 할 것이리라. 한영숙은 건무, 태평무, 한량무, 살풀이 등 전통 민속 무용에 두루 능하지 않은 것이 없으나 국가무용문화재 승무와 학춤의 예능 보유자로 지정되어 있다. 춤은 자신의 신앙이라고 서슴없이 말하는 단아한 자태에 자부심이 흐른다. 자기 예술에 대한 자긍심이 몸속에 꼿꼿한 기둥으로 서 있기 때문이리라. 그 음성도 물 오른 봄 푸성기처럼 매우 탄력이 넘친다. 민속무용 가운데서 예술성이 특히 뛰어나다는 승무는 기도와 희원으로 이루어진 춤이다. 굳이 그 연원을 불교에서 찾을 까닭은 없다 하더라도 음악과 더불어 춤도 원초적으로 주술적 종교적 의식에서 발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게 볼 때 춤사위에서 인간의 탄생과 죽음, 재난과

한영숙 류 승무 반주 음악을 실황 자료로 들으셨는데요. 오늘 춤을 볼 수는 없었지만 오늘 들으신 연주는 실제 승무 공연할 때 한 반주 음악이었습니다. 최형선의 승무였고요. 한세현, 황광엽의 피리, 김충환의 대금, 김선구의 해금, 윤석영의 아쟁, 정준호의 장구, 원완철의 징연주였고요.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인 2012년 3월 국립국악원 토요상설무대 실황 공연 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에서 오늘은 민속무용의 명인 한영숙의 이야기 2012년 3월 국립국악원 토요상설무대 실황 공연 자료로 전해드렸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에서 오늘은 민속무용의 명인 한영숙의 이야기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우리 명인 명창 이야기를 담은 책 유익서저 소리와 춤을 살았더라 라는 책에 소개된 승무의 한영숙 명인 이야기 함께 나누셨습니다. 한영숙은 할아버지 한성준에게 춤을 배워서 일가를 이룬 분인데요. 평생 춤 하나에 몰입하여 사셨습니다. 이분이 남긴 말씀 가운데 마흔이 넘어서야 비로소 춤의 중심이 잡히고 쉰을 넘기고 나니까 비로소 무르익어 완숙한 춤사위가 나오고 예순을 넘기고 나니까 이제 춤에 관한 철학이 비로소 싹 튼다 싶더군요 라는 말씀에 많은 공감이 가는데요. 오늘 음악 문화의 여백 코너에서 한영숙 명무 이야기 함께 나누어 보셨습니다. 이번에 김영재류 해금산조 들어보려고 합니다. 김영재류 해금산조는 1980년대부터 이미 해금 전공 학생들에게 전수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남도잡과 흥타령 함께 하셨는데요. 김수연의 소리 외 여러분의 연주로 함께 하셨습니다. 1056님도 오늘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 날씨 이야기로 이 시간 시작했는데요. 요즘 장마철에 참 다양한 날씨를 만나고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하루에도 흐리고 비 오고 바람 불고 햇빛 쬐이는 그런 다양한 날씨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비가 내리는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소나기가 와도 예전 같지 않고요. 사나운 폭우가 내리니 이 비의 성정도 좀 거세졌다 싶어서 요즘 같은 소나기라면 황순원의 소설 소나기와 같은 낭만적인 작품은 나올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전통음악과 함께하는 송지원의 국악산책, 오늘 순서는 여기서 여미고요. 저는 좋은 음악과 함께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지기 송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음악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한여름 온열 질환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무서운 증상입니다. 미리 알고 신속하게 대처한다면 위험한 상황을 막을 수 있는데요. 먼저 땀을 많이 흘리며 어지러워하거나 두통을 호소하는 사람이 있다면 일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말을 걸었을 때 또렷이 대답하고 의식이 있다면 즉시 그늘이나 시원한 곳으로 옮긴 뒤 옷을 느슨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은하게 풀고 천천히 물을 마시며 회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만약 대답이 흐릿하고 의식이 없다면 열사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0: 땀이 멈추고 피부가 뜨거워지는 응급 상황이니 즉시 119에 신고해 주세요. 특히 의식이 없을 때 물을 마시게 하면 기도로 넘어갈 수 있어 위험합니다. 억지로 물을 먹이지 말고 물수건으로 체온을 낮추며 구조대를 기다려주세요. 국악방송 재난예방 캠페인 안전한 우리 사회 행복한 미래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
1: 한국 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법이야 법이로다. 대리기사 옷이 허탕쳐 쓰린 속 사발면 한 그릇 정찬으로 달래고 타월 공장 초과장은 복권을 긁으며 권고 사직 막걸리 축

짓더냐. 새벽 기도 가는 김권사는 생전 아들 좋아하던 바나나 우유를 집어들고 새벽반 학원길 취준생 최군이 엄마표 삼각김밥에 투유로 빈속을 채우는 곳 왕십리 사거리 새벽 편의점 가도 가도 갈 길 먼 도시의 유목민들 북극성 불빛 따라 허위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사발면은 김치고추 주먹밥을 낳고 주먹밥은 즉석어묵을 낳고 즉석어묵은 참치죽을 낳고 참치죽은 봉지만두를 낳고

다시 사발면을 낳고 사발면은 또 허기를 낳아 허기진 일상이 여의목처럼 되돌고 뒤섞이는고 왕십리 사거리 새벽 편의점 몸도 마음도 허기를 낳아 허기진 일상이 여의목처럼 되돌고 뒤섞이는고 왕십리 사거리 새벽 편의점 몸도 마음도 목마른 도시의 유목민들 오아시스 물길 찾아 허위를

구석 스피커에 걸그룹 노래도 흥이 식고 신락같이 여윈 희망이 날 잡아보라는 듯 가물가물 찬 새벽에 고개를 넘어갈 때 대리기사 옷이 사발면 김서린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다 쓸어버린 입맛으로 사발면 뚜껑 열면 면발처럼 맥없이 불어 터지

가자고 심리만 더 가자고 다시 걸음

그냥 바채울 뚝뚝 붙들었다 하가나 지표로 되어 쫓고 초라해 보면 땅나 찍고 그사 보면 소고 도장 그 몸에다 짐도 잡진 예.

말어 어떤 자리가 꾸라 없었어 아유 형님 형님 께 몇 마디요 이 암동서라 풍경 순당호 자식들을 타리고

마음들 피디 내가 지 고의적 살 수 없고 주체야 응도가 사자 건들 양반들이 모두 악시여서 그곳으로 살 수가 없어지고 그 곳으로 와서 산단 말이냐. 이렇게 흥부가 울며불며 나가 그랑저랑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하는디 아 살 데가 없으니까

법쓴 사람 금보판을 내놔올라 금보판을 해간다와 금보판을 해간다온다 다장 한장다온다 아이고 여보 영가 영가 모신 줄대 몰랐소 영가 모신 줄대 몰랐소 이리고 시오지지와 어따 이 사람아 저리 좀 가소 이돈 근본을 자네 안가 돈이 근본을 자네 안가

양이 되고 약지가 극지 되어 평양적으로 고건자 같게만 막고

계곡, 해안가 등 접근을 금지합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 지역 접근을 자제합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아이 씨고 아이

아유.

목포 진도 1원 FM 94.7MHz, 남원 1원 FM 95.9MHz, 충주 음성 1원 FM 101.7MHz, 제천 단양 1원 FM 90.1MHz, 충북 영동 1원 FM 99.3MHz로 방송하고 있습니다. 국악방송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며 믿음과 사랑을 받는 국민의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악방송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방송본부장 김은하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22일 4시 45분 경기 평택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22일 4시 45분 경기 평택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되었습니다. 기상 상황을 자주 확인하고 주변에 알립니다. 속도를 줄여 운전하고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을 자제합니다. 개울과 하천변, 계곡, 해안가 등 접근을 금지합니다. 공사장, 전신주, 지하공간, 축대, 옹벽, 담장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제합니다. 배수로 정비 등 농사와 관련된 작업을 자제합니다. 이상 행정안전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솔바람 물소리 오늘의 첫 곡, 남창 지름 시조 바람도였습니다. 노래의 김호성이었습니다. 오늘은 7월 22일 수요일 아침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왜 하필 여름만 되면 우리들은 공포 영화를 찾는 걸까요? 여름철 무서운 영화를 볼 때 우리 몸에선 이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웅들의 운명과 전쟁의 비장함이 긴 사설 속에 펼쳐지는데요. 과거에는 경기와 서도 지역을 넘나들며 널리 불렸던 노래로 이번 음원에서는 묵개월 김옥신명창이 전하던 가락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특히 이번 앨범은 좌창의 전통을 지키면서도

김선구의 해금과 윤서경의 아쟁 연주였습니다. 대풍류 들으셨습니다. 건강한 몸과 편안한 마음을 위한 다양한 건강의학 정보를 알아봅니다.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 건강 더하기. 출출하고 졸릴 때 믹스 커피 한 잔, 기분 전환하기에 이만한 게 없죠. 그래서 몸에 썩 좋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자꾸만 손이 가게 되는데요. 믹스 커피 한 포에는 설탕이 적지 않게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잔을 습관처럼 마시면 당 섭취가 늘고 혈당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끊기도 어렵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먼저 설탕 양을 조절할 수 있게 만든 제품을 이용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맛이 없지 않을까요?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럴 때 계피가루를 조금 곁들이면 믹스커피가 더 맛있어집니다.

기다림은 오랜 강처럼이었습니다. 가야금 연주의 성혜순이었습니다. 가야금 연주의 성혜순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창호의 드리는 쌀 이한철입니다. 요즘 혹시 이렇지 않으세요? 젖은 솜처럼 몸이 무겁고 쉽게 피곤하고 머리가 지끈거리고 괜히 처지고 집중도 잘 안 되고요. 심지어 허리와 관절이 뻐근하다 이런 증상. 아, 비가 계속 내리고 습도가 높아지면 일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라고 하니까요. 내가 게을러졌나 기력이 떨어졌나 이렇게 자책할 필요는 없겠죠. 지금 조금 처져 있다고 해서

리치맨과 그루브나이스의 흥겨운 블루스 연주로 세타령 함께 들어봤고요. 이어드린 곡은 악뮤의 소문의 낙원이었습니다. 자, 청해드린 햇살 오늘 아침에는 땡땡술래, 뭐 노포술래, 국밥술래, 책방술래 등등등등 어떤 술래에 다니시

이정표와 하림의 이태리의 정원에 이어서 송소희와 두 번째 달의 정선아리랑까지 두 곡 이어서 들어봤습니다. 7426님, 오늘 저는 도서관과 복지관으로 순례를 떠나요. 오전에는 도서관 시청

0: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
1: 이한철의 창호에 들인 햇살에서 드리는 선물 알려드려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범 장기지떡에서 떡 선물. 25년 전통의 맛 대박 왕곡창을 집에서 즐기세요. 밀키트 브랜드 대박 왕곡관에서 막창 소금구이 세트. 나를 위한 건강 루틴 NK365에서 다이어트 유산균. 그리고 정가농산에서 어쩌다 못난이 포기김치를 드립니다. 저는 퀴즈돌 창호예요.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강보라와 피아니스트 홍지영의 듀오 리사이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려요.
0: 이번 주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강보라와 피아니스트 홍지영의 듀오 리사이틀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베토벤 바이올린 소나타 6번을 비롯해 시벨리우스, 슈트라우스의 명곡을 한자리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공연은 8월 10일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톨 연세에서

0: 퀴즈돌 창호예요.
1: 그래, 어서 와라 창호야. 자, 오늘 퀴즈는 뭐야?
0: 한철이 삼촌. 지가 오늘은 요새 날씨랑 딱 맞는 노래를 갖고 왔어요.
1: 오.
0: 노래 먼저 들어보세요. 피디님, 음악 주세요.

0: 유명이고.
1: 잘 들으셨죠? 경기 휘몰이 잡과 6, 7월 흐린 날이었어요. 가사에 보면 사과 쓰고 도롱이 입고 곰뱅이 물고 잔뱅이 입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잔뱅이는 어떤 옷을 말하는 걸까요? 1번 반바지, 2번 청바지, 3번 두루마기, 4번 롱패딩. 아, 진짜 피디님, 6, 7월에 롱패딩 입으면 더워갖고 어떻게 이래요. 암튼 비오는 날엔 이런 옷을 입어야 일하기 편한데, 그래도 모르시겠음 잘 찍어보세요.
2: 네, 오늘은 경기 휘몰이 잡과 6, 7월 흐린 날 가사 속에 나오는 이 잔뱅이를 맞히는 퀴즈입니다. 소리 한 번 더 들어보시죠.

0: 동이고
1: 사카 쓰고 도롱이 입고 잠뱅이 입고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여름철 들릴 나가시는 모습이 눈앞에 쫙 그려집니다. 자, 여기서 잠뱅이는 어떤 옷을 말할까요? 창호 말대로 더운 여름에 일하기 편한 옷이라고 합니다. 보기 다시 드립니다. 1번 반바지, 2번 청바지, 3번 두루마기, 4번 롱패딩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302로 정답 보내주시면 되고요. 추첨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드리겠습니다. 정답 보내시는 동안 악단광칠의 노래와 연주로 나팔바지 듣습니다.

펄펄 끓는 솥단지 위로 뽀얀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집안을 가득 채운 구수한 냄새에 입안에는 침이 고입니다. 정겹고 따스한 복날의 풍경. 하지만 그 풍경 뒤에는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 어머니의 얼굴이 있었습니다. 뜨거운 불 앞에서도 묵묵히 가족의 여름을 챙기던 어머니의 깊은 사랑. 돌이켜보면 무더운 여름을 버텨내게 하는 진정한 보양식은 가족을 향한 어머니의 그 마음이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어머니의 따스함을 닮은 다정한 우리 노래. 가수 변진섭과 정인이 함께 부른 홀로 아리랑을 들으며 우리 모두의 건강한 여름을 기원합니다.

심정 야기는 심정이 당정 다가 만일 파정이 되라 이기면

보컬의 하모니 덕분에 사이먼 앤 가펑클의 음악과 비교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 진짜 21세기의 사이먼 앤 가펑클이다 라고 소개해드려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굉장히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음악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Hope of a Lifetime이라는 노래인데요. 두 사람의 따스한 목소리 그리고 순발력 넘치는 어쿠스틱 기타 연주가 굉장히 돋보입니다. 밀크 카튼 키즈의 Hope of a Lifetime 함께 들어보시죠.

0: 전문가들은 그 물류센터 특유의 구조를 꼽고 있습니다.
1: 아, 일단 건물 자체가 다 막혀 있잖아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일단 깊고
1: 깊고,
0: 모가 많은데 가연성 적재물 같은 게 다량 쌓여 있는 거죠.
1: 예.
0: 그리고 이런 경우에 물건을 쌓아둬야 되니까 렉이 높고요. 또 복층 구조로 돼 있고. 그래서 이게 아무리 밖에서 물을 뿌려도 적재물 깊숙한 곳까지 구석구석 이게 불씨가 파고드는 현상이 발생하는
1: 물이
0: 거예요.
1: 거기까지 안 닿는 거네요.
0: 네. 그래서 선반이 여러 단으로 쌓여 있다 보니까 스프링클러가 뭐 정상적으로 작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이제 불을 끄지 못하는 거죠. 물이 닿지
1: 아,
0: 않아서.
1: 이런 구조적 문제가 있네요.
0: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불이 시작된 게 6층이잖아요.
1: 예.
0: 근데 그 바로 아래 5층에 이 물류 로봇 수백 대가 배치가 돼 있었는데
1: 오.
0: 왜 우리가 그 전부터 언젠가부터 이 얘기 많이 했죠? 배터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1: 배터리 이게 웬만한 걸로는 잘안 꺼지잖아요. 불이 붙었을 때.
0: 네, 근데 이 물류 로봇들이

0: 이렇게 화재 원인을 밝히는 데 그쳐선 안 되고
1: 예.
0: 앞으로 이제 기본이 될 그런 자동화 물류시설의 안전 기준 우리가 새롭게 정립하고 다시 세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어야겠습니다.
1: 그러네요. 네. AI나 로봇에 의한 기술의 발전 굉장히 혁신을 넘어 혁명에 가까운데요. 이거에 따르는 안전 기준 빠르게 세워나가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사람 다치는 일 없기를 바라고요. 자, 요즘 주가가 엄청 오르락 내리락 장난 아니던데요.
0: 네.
1: 뭐 거래 대금이 크게 쪼그라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 여파로 상장 폐지 위기에 몰린 기업도 늘었다는 소식

0: 휴지 조각.
1: 네.
0: 예.
1: 근데
0: 납 조각 되는 거네요.
1: 보통 그런 경우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뭐 10만 원대 때나
0: 어허.
1: 몇만 원대 들어가셔서 버티고 버티다가 동전주까지 만나고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0: 예.
1: 그래서 좀 손해가 극심하죠. 그래서 근데 방금 말씀드린 그 상패 기준이 200억 원 미만 상태인데 아까 그 200억 원 미만 상장사들이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0: 예.
1: 이런 거예요. 근데 왜 기준을 깐깐하게 했느냐? 왜냐면은 코스피에 비해서 너무 건전하지 못하니까
0: 아.
1: 건전하지 못한 기업은 상폐를 해야 된다라는
0: 해서
1: 지적이
0: 건전성을 끌어올리겠다네요.
1: 네, 그래서 쳐낼 거는 쳐낸다 하고 기준을 까다롭게 한 건데 다만 업계에서 좀 우려하고 있는 거는 간혹 가다가

0: 회사들.
1: 그러니까 뭐 그런 반도체 회사들의 소비자인 셈이네요.
0: 네. 네. 우리가 여기는 어떻게든 싸게 사고 싶은 거예요.
1: 아.
0: 그래서 뭐 중국 것도 사야 되고 아. 그러다 보니까 좀 겉으로 후려치는.
1: 아, 분위기 나쁘게 만들어가지고 네. 싸게 만들어가지고 네. 가격 떨어뜨리려고.
0: 그때부터 정말 싸해졌어요.
1: 우와.
0: 그러다 보니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투심이 얼어붙었다 해가지고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나면 돈을 또 안 꺼내겠죠.
1: 예.
0: 그래서 주가들이 반도체 주가들이 미국부터 해서 쫙 떨어졌다. 예, 이게 정리가 잘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와. 제가 설명을 잘 드렸는지.

0: 직접 확인을 하셔야 돼요.
1: 오,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0: 예, 그리고 보상을 준대요.
1: 보상이요? 오, 네. 필요하죠.
0: 유출 대상 시민에게 30일 정기권을 제공합니다.
1: 아.
0: 그러니까 5천 원 상당 1시간 이용 쿠폰을 8월 중에 앱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1: 오.
0: 그래서 이거 받으셔야 된다면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1: 예.
0: 요게 또 이게 8월 중에 받잖아요.
1: 네.
0: 그러면은 지급일로부터 3달 안에 써야 돼요.
1: 8, 9, 10.
0: 네. 그리고 만약에 나는 따릉이를 매일 타는 사람이어서
1: 예.
0: 이미 지금 정기권 갖고 있는데 하시면 기존에 들고 있는 그 이용권 끝난 다음에 3개월 이내에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예. 받아두고.
1: 네, 좋습니다.
0: 예. 근데 이번 사고에서 좀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게 이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2024년 6월에 벌어진 일이에요.
1: 오, 꽤 됐네요.
0: 네, 근데 사고 발생 시점과 공개 시점 사이가 간극이 너무 크게 벌어진다.
1: 아.
0: 서울시가 이 사실을

금융정보 요구하거나 낯선 주소를 누르게 한다면 일단 의심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한로로의 0 더하기 0.

0: 한로로의 0 더하기 0 듣고 왔습니다. 알면 알수록 스마트해지는 RR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프렌드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가 등장했다고 해요. 이거 뭐죠?
1: 예, 워낙에 플레이션, 뭐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많잖아요.
0: 예.
1: 네, 이거는 친구 그 프렌드하고 이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합친 건데 요약하자면 밥 한 끼 먹거나 커피 한 잔 마시는 것도 부담을 느껴서 아예 만남 자체를 줄이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나가면 다 돈이잖아요.
0: 그렇죠. 물가도 또 비싸져가지고
1: 누구 하나 만나려면 어디 앉아야 되고 밥은 먹고 만나자 해도 커피도
0: 비싸고. 마셔야 되고
1: 네. 어디인가에는 앉아야 되잖아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일례로 이 취업준비생 A씨는요,

0: 누구 생일, 누구님
1: 바로
0: 생일.
1: 뜨잖아요.
0: 네, 뜨잖아요.
1: 네, 오늘도 근데... 지금 저도 수두룩합니다. 7월 22일생들이 나야 나 생일이야 막 이러면서
0: 이랬는데 이 알람 기능을 켜둔 상태로 누군가가 나한테 선물을 줬어. 그러면 그 사람 생일 때 줘야 되잖아요.
1: 아, 그러니까요.
0: 그래서 우리 그냥 안 주고 안 받고 하자. 좀 이런 느낌으로 내 생일은 가려놓겠다.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예.
0: 실제로 구인구직 플랫폼 알바천국의 조사 결과인데요. MZ세대 10명 중 9명이 친구 모임 비용을 부담스럽게 느낀 적이 있다고 대답을 했고요. Z세대의 71%는 최근 1년간 모임 지출을 줄였다고 합니다.
1: 어허.
0: 심지어 65%는 친구를 일주일에 한 번도 만나지 심지어 65%는 친구를 일주일에 한 번도 만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1: 완전 고립된 거네요, 그러면?
0: 그잖아요.
1: 친구를 안 만나면 뭐 일로서 누군가를 만날 수는 있겠지만
0: 어쩔 수 없이 만날 수야 있겠지만 굳이 자발

0: 수는 있겠지만 사회적인 관계 형성을 돕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1: 네, 맞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데도 최소 비용이라는 게 있고요. 그런데 만남의 비용이 너무 비싸서 관계가 끊어진다. 이거 주객이 전도된 듯하니까요. 뭔가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식중독 조심해야 될 때인데요. 냉장고 안에 넣어둔 것도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얘기 좀 빠르게 한번 가볼까요?
0: 네, 바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라는 식중독균이

0: 냉동육회랑 가공육은 만들 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냉훈 방식이라고
1: 냉훈 방식?
0: 해가지고, 예, 이 과정에는 가열하고 살균하는 과정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 그대로 포장된 채로 냉장고에 넣었다가 그대로 뜯어 먹는다 하면 이 균이 좀 있는 거죠.
1: 오, 그렇습니다. 냉장고 너무 믿지는 말아야겠습니다. 남은 음식 오래 두지 말고 먹기 전에 충분히 데우기. 특히나 요즘은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자, RR뉴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조현정 시사평론가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고맙습니다. 자, 보내드리면서 ESP죠. 멤버가 정민아, 이상진 두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 팀인데 레인드롭스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잘될 겁니다. 팀인데 레인드롭스 들려드리면서 저도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오늘도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다잘될 겁니다.

이제 대학에서 창작 음악을 가리키면서 그런 레파토리를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해금 연구회라는 거를 이제 만드셨는데,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뭐 이제 사비도 좀 털어서 주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럴 때 꼭꼭 와서 연주 보시면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가리키면서 그런 레파토리를 조금 더 확충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해금 연구회라는 거를 이제 만드셨는데, 그때 선생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많이 격려도 해주시고, 뭐 이제 사비도 좀 털어서 주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럴 때 꼭꼭 와서 연주 보시면서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전반적으로 해금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거죠. 창작 음악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셨었으니까. 그 당시 어르신들이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전쟁을 겪으면서 부산국악원 시대를 거치시고 또 다시 서울로 올라오시고 이런 고난을 많이 겪으면서도 아악이나 지금 이 국립국악원의 존립을 위해서

되는데요. 입장 연령은 만 6세 이상, 전석 무료라고 하니까요. 자세한 공연 관람과 관람 신청은 여주 세종문화관광재단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통 연희와 사물놀이로 양평 5일장의 하루를 생생하게 그려내는 특별한 공연이 찾아옵니다. 오는 8월 1일 토요일 오전 11시와 오후 3시 양평문화재단 시어터 양평에선 사물놀이 느닷의 양평아리랑 쇼케이스가 열리는데요. 이번 공연은 양평의 대표적인 5일장을 무대로 장을 준비하는 분주한 손길, 사람들로 북적이는 발걸음, 콩을 볶고 전을 부치는 소리, 물건을 나르고 흥정을 주고받는 장터의 활기까지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시장의 일상이 장단과 몸짓 그리고 연희로 새롭게 살아납니다. 공연은 문구수로 문을 열고요. 양평 사람들의 삶과 흥 그리고 공동체의 정서를 한편의 연희로 풀어냅니다. 그리고 무대에는요. 사물놀이 느닷을 비롯해 양사당패 꾼스, 고색창현, 태평소 연주자 남기문과 오영빈 등이 흥겨운 가락을 더하고요. 또 소리꾼 장지훈이 사회를 맡아 공연의 흐름을 더욱 생동감 있게 이끌 예정입니다. 이야, 이렇게 시장의 소리 하나하나가 우리 전통 장단이 되고 익숙한 풍경이 신명나는 연희판으로 펼쳐진다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올여름 양평 5일장에 들려주는 흥겨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오는 8월 1일 토요일 오후 5시 김포 아트홀에선 궁중춤의 아름다움을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공연 이야기로 만나는 정재 춤의 정원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국립국악원 무용단 안무자로 활동한 최경자 예술감독이 이끄는 궁중춤 예술연구원이 마련한 무대인데요. 음을 쉽고 재미있게 만날 수 있는 공연 이야기로 만나는 정재 춤의 정원이 펼쳐집니다. 이번 공연은 국립국악원 무용단 안무자로 활동한 최경자 예술감독이 이끄는 궁중춤 예술연구원이 마련한 무대인데요. 공연 제목처럼 이야기로 만나는 정재 춤의 정원은